민족마다 자취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엮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김홍아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리는 노래는 장종 노래 서력의 봄. 함께 하시죠.

0: 같이 대동이지 얘만 좌사여보 나기 후배꼬에 다시 우진 바가보 너게 말안 자소 나서 선마지나 매력길에 터져 터져 터져.
1: 네, 이어서 장종률의 한 곡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차 타고 소장 가요.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다음은 까자흐족 노래입니다. 첫 곡입니다. 당신을 그리며.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다음은 위글종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사랑.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오늘의 민족의 멜로디의 끝곡으로 한혜연, 김상훈 가수가 부른 노래 숙명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홍아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김홍아입니다. 오늘의 문화공감에서는 먼저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신시대의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당의 총체적 방략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중국행 코너에서는 태극의 아름다운 수상 동네 광부를 소개해드리겠고 감동 중국 시간에는 광동성 모명시 귀자진 중화촌 당지부 소개이자 초민위원회 주민 류무용 방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하여 박물관 유행 코너에서는 사도척수 기념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아래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특집 코너부터 펼쳐드리겠습니다.
1: 당 24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신시대의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당의 총체적 방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용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리용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신시대의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당의 총체적 방략을 견지하고 관철해 양안 관계에서

0: 주도권과 주동권을 확고히 잡고 조국 통일의 대업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병 총서기는 两岸 관계의 시대적 변화를 전면적으로 파악해 대대만 사업과 관련해 일련의 새로운 리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과 중대한 정책적 주장을 제기하고 일련의 중요한 론수를 발표했으며 일련의 중요한 지시와 회시를 내려 신시대의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당의 총체적 방략을 형성했습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 통일을 실현하는 최신 리론 성과로서 민족 부흥의 위대한 행정에서 조국의 완전 통일을 실현하는 시대적 명제를 과학적으로 해답해 중대한 역사적, 리론적, 실천적 의의를 가짐으로써 신시대의 대대만 사업에 근본적인 준칙과 행동 강령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첫째,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의 완전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서의 필연적인 요구로서 그 누구도 그 어떤 역량도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대만 문제는 민족이 약하고 흩어진 상황에서 생겼기에 반드시 민족의 부흥과 더불어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목표와 조국의 완전 통일을 실현하는 목표에 더욱 접근해 있고 더욱 확고한 신심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국의 통일은 막을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며 시대와 정세, 정의는 모두 중국의 완전 통일의 실현을 지지하는 역량의 편에 있습니다. 둘째, 평화적 통일, 한나라 두 제도는 우리가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방침으로서 两岸의 통일을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대만 동포를 포함한 중화민족의 전반적 리익에 가장 부합되며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가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선차적인 선택입니다. 이는 대만의 현실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일된 후 대만의 장기적인 안정에도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실현 형식은 대만의 현실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两岸 각계의 의견과 건의를 충분히 받아들이며 대만 동포의 리익과 감정을 충분히 배려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 최대의 성의와 최대의 노력으로 평화적 통일의 전망을 쟁취하고 두 가지 제도의 대만 방안을 실무적으로 모색해 평화적 통일의 광활한 공간을 마련할 것입니다. 셋째,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과 구의 공동인식을 견지해야 합니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은 两岸 관계의 정치적 기초입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구현한 구의 공동인식은 两岸 관계의 근본 성격을 명확히 확정하였는 바 그 핵심은 两岸이 하나의 중국에 속하고 공동으로 노력해 국가의 통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는 대만 각 당파, 각 개별, 각 계층 인사들과 两岸 관계 및 국가 통일과 관련해 심층적인 협상을 폭넓게 전개하도록 적극 추진하고 两岸 관계의 평화적 발전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 행정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구의 공동인식 및 그 핵심 요지를 왜곡, 부정, 모독하는 그 어떤 언행도 결연히 반대해야 합니다. 넷째, 两岸 관계의 평화적 발전과 융합적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两岸 관계의 평화적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两岸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위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기반을 공고히 하고 심화시키며 관련 제도적 배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대만 동포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그들에게 복지를 마련해주고 량안의 여러 분야에서의 융합적 발전을 계속 심화하며 솔선적으로 대만 동포들과 대륙의 발전 기회를 공유하고 량안의 경제 및 문화 교류와 협력을 끊임없이 촉진하고 대만 동포의 복지를 증진하는 제도와 정책을 보완하며 동등한 대우를 점차 실시하고 동포와의 효력의 정과 그들의 복지를 증진하며 량안이 공동으로 중화 문화를 고양하도록 추진하고 량안 동포들의 마음의 일치를 촉진하며 량안의 운명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다지고 평화적 발전에 튼튼한 기반을 다져나가야 합니다. 다섯째, 외래의 간섭과 대만 독립 분열 책동을 결연히 분쇄해야 합니다. 대만은 중국의 대만으로서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의 내정이므로 그 어떤 외래 간섭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외부 세력이 대만 카드를 내세우는 것을 결연히 반대하고 그 어떠한 외래 간섭에도 결연히 반격해야 합니다.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분열 세력은 조국 통일의 가장 큰 장애입니다. 그 누구든지, 그 어떤 조직이든지, 그 어떤 정당이든지, 그 어느 때든지, 그 어떤 형식으로도 대만을 중국에서 분열시키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법에 의해 대만 독립 완고분자들을 엄벌하여 대만 독립 분열 행위에 그 어떤 공간도 남겨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고 절대 공약하지 않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류하는 바 이는 외부 세력의 간섭과 극소수의 대만 독립 분열 분자 및 그 분열 활동을 겨냥한 것으로 절대 광범한 대만 동포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부득이한 상황에서 내리는 최후의 선택입니다. 계속 비평화적인 방식과 기타 필요한 조치로 외부 세력의 간섭과 대만 독립 중대 사변에 대처할 준비를 충분히 잘해야 합니다. 그 목적은 근본적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전망을 수호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 행정을 추진하려는 데 있습니다. 여섯째, 대만 동포들을 단합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함께 이루어야 합니다. 대만의 전도는 국가의 통일에 있으며 대만 동포의 복지는 민족의 부흥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의 꿈은 량안 동포들의 공동의 꿈이며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대만 동포들의 동경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량안은 한 집안이라는 리념을 견지하면서 대륙의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처럼 대만 동포들에게도 복지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대만 동포들이 통일이야말로 복이고 대만의 최종 귀착지이며 대만 독립은 재앙이고 막다른 골목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역사의 흐름에 순응하여 민족의 대의를 고수하고 조국 통일과 민족 부흥의 행정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1: 네, 김학봉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총국행. 오늘 이 시간에는 태국의 아름다운 수상 동네 광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부 고진에는 요관 여성이 맑은 물에 안겨져 있고 물 위에는 무성한 련꽃과 갈대가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합니다. 2000여 년 전에 형성된 동네 광부는 1000여 년 전에 수나라 때 벌써 큰 규모로 토성을 쌓았고 500여 년 전에 명나라 때 벽돌로 성을 거쳐 쌓으면서 내 성문 밖에 옹성을 신축했습니다. 광부의 큰 거리 대가 네 갈래, 작은 거리 수가 여섯 갈래, 골목 72 갈래 속에서면 회색의 벽돌과 청색의 규화가 어젯날의 보나함을 보여줍니다. 일명 광평부성으로도 불리는 광부 예성은 부지 20여만 평방킬로미터의 영년 늪지대에 위치했습니다. 높이 10m, 두께 8m의 성은 네 성문에 성루를 쌓고 성의 뇌귀통에 강루를 쌓았습니다. 또한 네 개의 성문 밖에 옹성을 쌓아 군사적 용도를 부각시켰습니다. 단 성루와 강루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성과 해자만 오늘날까지 남아 내려옵니다. 부지 1.5평방킬로미터의 광부청은 거리와 골목이 얼기설기하고 상가가 밀접해 전혀 없는 번성을 누렸고 그로부터 총휘소원과 문묘대전, 흥룡담, 장원루, 태화담 등 많은 역사유적들이 오늘날까지 남아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곳에서 전설로 전해지던 천여 년 전의 동굴 두건독 운병동이 발견돼 인기입니다. 당조의 두 번째 황제인 리시민이 이곳에서 두건덕과 싸울 때 두건덕이 많은 병력을 과시하고서 성밖과 성안을 연결하는 동굴을 파서 군대를 몰래 오고 가게 하면서 리시민에게 군사가 많음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옛 동네의 동쪽에 위치한 홍제교는 웅장한 모습으로 왕정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천년의 유관 역사를 자랑하는 이 다리에서 최근에 고대 생물 화석이 발견돼 문화적 함유와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광부는 옛적에 꼬불꼬불한 온재라는 의미로 공량으로도 불리웠습니다. 맑은 물에 거꾸로 비낀 예술원 성은 물로 인해 더욱 수려하고 빼어나고 그로 인해서 광부는 북국의 소강남으로 불리웁니다. 영년 늪지대 가까이 가면은 저 하늘 끝까지 맑은 물이 넘실대고 물에는 푸른 수초와 붉은 연꽃 그리고 그 우러는 갈매기가 날아옵니다. 배가 다닐 수 있는 이런 물은 수심이 깊고 물길이 복잡하며 갈대가 모성해 쉽게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공중에서 이 늪지대에 내려다보면은 물길과 갈대밭이 번자치로 태극이라는 글자체를 형성해 현지인들은 이 늪지대를 태극의 미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광부는 또한 태극권의 발상지기도 합니다. 양식 태극권과 모식 태극권의 창시인 양로선과 모양의 생가가 모두 이곳에 있고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계의 정원을 가지고 현지 부자 가문의 호화와 규모를 보여주는 모양의 생가는 주요한 건물이 완정하게 보존돼 종전 문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양식 태극권은 시원스럽고 모식 태극권은 교만한 것으로 종평이 나 있습니다. 부드러움으로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움과 강함이 함께 어울리는 태극권은 살아있는 조각, 움직이는 음악, 시적인 지역으로 비유됩니다. 양식과 무식의 태국권 학도들이 내외에 가득함으로 인해 영년은 태국권의 고장으로 명명됐습니다. 광부 문화는 옛 동네의 유관 역사와
높은 위상에 의해 더욱 풍부해집니다. 사자성구 모수사천의 주인공인 모수의 무덤도 이곳에 있고 오진날의 련병장에서는 군사들의 함성이 들린 듯하며

송위 서원에서는 구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흥동담에서는 륙사의 파도 소리가 울립니다. 지금까지 태국의 아름다운 수상 동네 광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세계와 만나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 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감동 중고. 오늘 이 시간에는 광동 송모명시 귀자진 중화촌 당지부 서기이자 천문위원회 주임인 류명방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7월 14일 저녁 CCTV에서 방송된 감동 중국 2025 올해의 인물 시상식에서 광동성 모명시 귀자진 중화촌 당지부 소개이자 천민위원회 주임인 류명방이 감동 중국 2025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목원 용인은 생사를 가르는 한밤중에 긴급 대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녀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일을 하면서 이미 많은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생사는 이미 뒤로 한 채 움직였을 뿐입니다. 2025년 6월 15일 새벽 제1호 태풍 나비가 접근할 무렵 료명방은 빗속에서 순찰을 돌다가 산골짜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노른 흙탕물로 되어 있고 그 속에 자갈까지 섞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이상을 감지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빗물이 아니다. 산사태의 전조일 가능성이 크다. 그녀는 즉시 마을 간부들과 함께 산기슭에 살던 주민 57명을 산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이 긴급한 대피는 이후 교과서적인 재난 예방 및 대피 사례로 평가받았으며 전국 응급관리부는 이를 전국 기층 재난 예방 모범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몇 시간을 다투는 한밤중의 대피로 마을에는 사망자와 부상자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침착한 대응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는 마을의 재난 대피 교육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는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비가 오는 동안에는 순찰을 돌며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확인하는 것이 이미 생활 습관으로 되었습니다. 평생 이어온 이러한 배움과 실천이야말로 교과서적인 생명 구조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위험이 지나간 뒤에도 료명방은 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흘 동안 계속 대피소를 지키며 주민들의 숙식 문제를 챙기고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진 강 행군 끝에 심한 감기에 걸렸지만 끝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집 역시 이번 재해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친척과 지인들이 잇따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지만 그녀는 괜찮다는 짧은 말만 남긴 뒤 곧바로 외지에서 일하는 마을 주민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마을의 피해 상황과 주민들의 안전을 알려 몰리는 가족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훗날 그날 밤을 다시 떠올리며 그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사실은 무서웠습니다. 날이 밝은 뒤 눈앞에 펼쳐진 산사태의 참혹한 모습을 보았을 때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친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주민들의 안전만 있었습니다. 모든 두려움은 어깨 위에 놓인 책임감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한 할머니는 료명방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려 깨워주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어디로 또 밀려갔을지 모른다. 그 말을 들은 그녀는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주민들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큰 보람이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수많은 찬사가 이어졌지만 오늘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기층 간부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른 간부요 때에도 모두 똑같이 앞장섰을 것입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말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산당원입니다. 주민들의 생명이 저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산홍초와 산사태는 중어촌의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산비탈은 깊게 갈라졌고 집들은 무너졌으며 논밭은 독권 흙더미에 뒤덮였습니다. 지질재해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종하촌은 전면적인 재해복구와 재해방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지질 전문가들의 지도 아래 마을 뒷산에서는 방호지방과 배수로 정비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됐고 두 개의 견관 웅벽이 산사태 위험이 큰 비탈을 단단히 지탱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공중 하나까지 반복해서 확인했고 시공업체와 수차례 논의하며 공사기간을 단축하면서도 품질은 절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산사태 이후 마을 주민들은 비만 오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민 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마을 뒤쪽 지방이 하루하루 완성되는 걸 보면서 모두가 비로소 마음을 놓게 되었습니다. 집이 파손되거나 무너진 주민들의 재건축도 보수 절차가 매우 복잡했습니다. 료명방은 관련 행정 업무를 스스로 도맡았습니다. 집집마다 찾아가 필요한 서류를 모으고 진정부와 마을을 수없이 오가며 지원 신청을 대행했고 보수와 재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전 과정을 직접 챙겼습니다. 덕분에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황폐했던 산비탈에 다시 어린 나무가 심어지고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며 무너졌던 도로가 다시 연결되고 마을이 예전처럼 깨끗한 모습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과 숲은 마을의 뿌리입니다. 고향이 다시 안전해져야 비로소 농촌 진흥도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장마철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료명범과 같은 수많은 기층 간부들은 비를 맞으며 령남의 산골길을 누비고 있습니다. 폭우는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뒤에는 무사히 우기를 보내는 수많은 마을이 있고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가는 수많은 주민들이 있습니다. 지늘게 묻은 바지 땀을 톡톡 토려낸 그녀는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다시 마을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최근에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박물관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촉수기념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도촉수기념관은 귀주청 두니시 습수현 도송진에 자리해 있습니다. 1935년 1월부터 3월까지 로헝군이 약 4만 명의 병력을 끌고 적군 약 40만 명의 포위 추격을 피해서 그 일대에 붉은 물결, 적수를 네 차례 건넨 바로 그 역사적인 조난점이기도 합니다. 기념관은 2007년 7월 21일에 정식 개관했고 7,710평방미터의 부지 위에 3,659평방미터의 전시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도촉수 전투의 영적 기지로서 지금도 마을과 강변의 풍경 속에 그 발자취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기념관에 들어서면 먼저 웅장한 대침 한복판 홍군 전사가 적수를 건너는 모습을 형상화한 거대한 동상 군상이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동작은 단지 하나의 조각이 아니라 적의 추격을 뿌리치고 생존과 승리의 길을 선택한 기적의 순간을 상징합니다. 전시관은 전략회의실, 작전지도실, 참전부대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다채로운 영상 등 그리고 료전사들의 활약상을 집중 조명한 별관, 귀주의 자연지형과 적수강변에서 벌어진

공간이 아니라 말하고 듣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뇨홍군 이야기 대회, 사도족수 이야기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방문객과 청소년들이 현장 전개 이야기식으로 직접 참여하게 합니다. 또한 디지털 VR 전시, 청소년 대상 해설팀 운영, 온라인 생중계 강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역사적 기억을 전달해서 공유로 확장한 좋은 사례입니다. 오늘날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지형을 바꾸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은 여전히 여운을 남깁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지혜 있는 뒤집기,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료 전사들의 삶을 통해 잊혀진 이야기가 가진 힘, 목소리를 낼 줄 아는 기억의 가치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사도 족수 기념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성방운이 불러드립니다. 동년.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민팅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화려함보다는 담백함으로, 거대한 무대보다는 일상의 한 구절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주는 가수 모불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94년생인 가수 모불력은 간호학 전공의 대학생이자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실습하던 시절 밤마다 작곡 노트를 꺼내 하루의 피로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수로 옮겨 적었다고 합니다. 그의 음악은 바로 그 일상 속에서 태어난 것이죠. 2017년 오디션 프로그램 레일의 아들에 참가하면서 단 한 곡 시름을 덜다로 전곡을 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과 고요함 그리고 위로가 있었습니다. 가사 중 한 잔은 아침 햇살에 또 한 잔은 달빛에 바친다. 이 글귀 하나로 수많은 청년들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노래는 화려한 편곡 대신 단순한 기타와 피아노 선율로 도시 속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무게와 묵묵한 인내를 담아냈습니다. 그의 가사에는 가난이나 외로움이라는 단어 대신 그저 사랑하는 사람의 고단함이 조용히 흐릅니다. 이 곡을 쓸 당시 그는 밤늦게 병원 앞 골목에서 혼자 맥주 한 캔을 마시며 자신이 느낀 세상과 외로움을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용담보다 조용히 버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이 노래가 발표된 후 SNN에서는 이 노래는 내 인생을 리해해주는 친구 같다는 댓글이 수없이 달렸습니다. 어떤 이는 이 노래를 듣고 퇴근길 버스에서 울었고 또 어떤 이는 밤새 가사를 베껴 노트에 적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래에 시름을 덜다는 평범함의 위로가 가진 진정한 힘을 보여준 곡이었습니다. 내 아래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곡은 나 같은 사람입니다. 나 같은 훌륭한 사람은 찬란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어째서 20해를 지나도 여전히 인파 속에서 떠돌고 있을까. 노래 중 이 가사는 오늘 살아가는 젊은 시대의 흔적을 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노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답게 살아가면 된다. 이 단순하지만 진한 메시지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특히 그는 이 곡을 부를 때마다 마이크 앞에서 눈을 감고 가사 한 줄 한 줄을 말하듯이 읊습니다. 그 순간 관객은 그와 함께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콘서트에서는 함성보다 조용한 눈물이 더 많았다고 하죠. 그는 자신을 화려하지 않은 음악인이라고 부르지만 그가 건네는 목소리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진솔함과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인생은 때로 외롭고 버겁지만 그래도 노래할 이유는 남아있다. 내 아래 노래 나 같은 사람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월드르 습금형 정서기는 과학기술 혁신을 둘러싸고 일련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내려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다그쳐 추진했습니다.
0: 체기가 북대하에서 여름 휴가 중인 전문가들을 유문했습니다.
1: 섬소서안과 감속 정수에서는 학습을 통한 실천 강화로 교양 성과를 확보했습니다.
0: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이란 협상을 재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 뉴스에어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국식 현대화는 과학기술 현대화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15차 은행 전망계획 시기는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핵심적 공략 단계입니다. 올 들어 15차 은행 전망계획이 시작되는 해에 착안해 습금형 정서기는 과학기술 혁신을 둘러싸고 일련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내려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다그쳐 추진했습니다. 계열 보도,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힘써 개척하자 습금형 정소기 올해 국정 운영 실기

오늘은 과학기술 혁신으로 종국식 현대화를 지탱하고 이끌어 가사를 보내드립니다.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와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가 7월 상해에서 열렸습니다. 습금평 국가주석이 대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기조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금평 정석에는 새 라운드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이 가속화돼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으며 글로벌 인공지능 기술 혁신이 전례없는 활성기에 진입했다고 표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인공지능의 발전을 적극 수용하고 효율적 시장과 유능한 정부의 결합을 견제하면서 인공지능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플러스 행동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주체가 공생공용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육성해왔으며 지능경제 핵심 산업 규모는 이미 1조 원을 초과했습니다. 중국 지능형 제조는 이미 중국식 현대화의 또 하나의 눈부신 명암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을 대표하는 새 라운드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이 이미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지나온 길에 대한 깊은 통찰과 미래에 대한 원대한 안목의 바탕을 두어 15차 5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첫 해에 습금평 정석에는 과학기술 강국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전략적 배치를 했습니다. 올 들어 중공중앙정치국이 진행한 첫 집단학습은 미래 산업의 전망 배치와 발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학습을 주재할 때 정석이는 광국건설, 민족부흥위업을 추진하는 전략적 견제에서 객관적 조건에 착안하고 비교 우위를 발휘하며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고 단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견제함으로써 우리나라 미래 산업 발전이 끊임없이 새로운 돌파를 마련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열흘 남짓한 이후 정석이는 북경 역장에 위치한 국가정보기술응용혁신산업단지를 찾아 인공지능, 로봇 등 과학기술 혁신 성과를 살펴보았습니다. 고찰 현장에서 정석이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면서 핵심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이 있다고 표했습니다. 정석이는 광범위한 과학기술 종사자들이 나라에 보답하려는 정감을 안고 분발 정진하면서 중국식 현대화 로정에서 새로운 업적을 쌓도록 격려했습니다. 중국과학기술정보연구소 당연의 서기 황기는 15차 5년 전망계획 첫 해라는 특수한 시점에 종속의 미래 산업 배치는 명확한 역사와 시대적 의의를 갖는다고 표했습니다. 종속에는 미래 산업의 전망성, 전략성, 전복성 등 특점에 비춰 과학적이고 전반적으로 계획한 것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사업의 발전에 있어 전반성, 전략성, 선도성에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기초연구는 과학기술 혁신의 원천이자 미래산업 발전의 기반입니다. 기반이 튼튼해야 미래산업이라는 빌딩을 높이 건설할 수 있고 신질 생산력이 돌파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올 4월 기초연구를 강화할 때 권한 좌담회가 상해에서 열렸습니다. 습금평 정석에는 회의에서 더 큰 강도와 더 실제적인 조치로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원초적 혁신 능력을 제고하며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기반을 한층 더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에 기초연구를 강화할 때 대한 좌담회를 소집함으로써 원초적 혁신을 강화하고 기초연구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근본적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때 대한 습금평 정석의 드넓은 시야와 전략적 판단을 충분히 구현했습니다. 보강실험실 교수 교훈은 8명 발언 대표 중 한 명입니다. 교훈은 정석의 연설은 당면에 립각하고 장원한 견제에 착안한 전략적 배치라고 말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단점을 보완하고 종기적으로 신질 생산력을 육성하며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잡고 장기적으로 기반을 다지며 강단 기초 연구를 통해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정석이는 기초 연구의 주공 방향과 중점 영역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올해 기초 연구 배치와 발전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국가 과학기술 장려 대회, 량원 원사 대회, 중국 과학기술 협회 제11차 전국 대표 대회가 7월 8일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는 15차 5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에 개최한 한 살의 과학기술 성례이기도 합니다. 정석이는 15차 5년 전망 계획 기간 과학기술 사업에 관한 당정의 배치를 참답게 실시할 때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하고 새 로정에서 과학기술 강국 건설 개수 경기에 핵심적인 한 바퀴를 힘차게 달리기 위해

0: 위해 종료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습근평 총석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는 중요한 역량으로서 광범위한 과학기술 종사자들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인민의 행복을 도모하는 우수한 전통을 발행하고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위해 새로운 업적을 쌓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총석은 원대한 안목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갈 길을 밝혀 무인지대에 과감히 뛰어들고 어려운 과제를 공략하려는 과학기술 종사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전선이 인재가 속출하고 인재를 충분히 활용하며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시대적 기상을 형성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올들어 관건적이고 핵심적인 기술 공략전을 잘 치르는 것부터 인공지능 발전 가속화, 기초연구 강화, 미래산업 전망 배치 이르기까지 총속이는 대세를 관찰하고 장문함을 도모하여 새시대 과학기술 사업관에 일련의 중대한 전략적 배치를 내림으로써 과학기술 강국 건설이 새로운 걸음을 내딛도록 이끌었습니다. 올들어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혁신 활력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혁신 판도를 끊임없이 확대했습니다. 우주를 지향하는 과정에 장정 10호 을 운반 로켓이 세계 최초로 해상 그물망 회수에 성공하고 심해를 탐구하는 과정에 해도 1호와 분투자호 요인 잠수정이 7,700m급 심연 해저에서 심연 합동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미시 세계 공략전에서 구장사호 량자 컴퓨팅 시제기가 끊임없이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지능에 대한 탐구에서 이식형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손기능 대체 시스템이 세계 최초로 시판 승인을 받았습니다. 혁신 동력으로 들끓고 있는 중국은 더 앙양된 자세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의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중공중앙당학교 국가행정학원 과학연구부 진서광 주임은 올 들어 과학기술 사업에 관한 습금형 정석의 일련의 새로운 사상, 새로운 관점, 새로운 론단은 막스주의 과학기술관 발전을 위해 중국의 독창적 기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시대 과학기술 사업을 위해 행동 지침을 제공하고 새 라운드 과학기술 혁명 기회를 포착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정사진을 그렸습니다. 과학기술 강국 목표를 실현하기까지 9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습금형 총소기가 말한 것처럼 형세가 사람을 재촉하고 또한 사람을 압박합니다. 시간을 다투는 자세는 시간과 기세의 흐름에 대한 깊은 사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역사적 기회를 포착하고 시대의 도전을 맞이하며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의 강력한 지도하에 우리는 2035년 과학기술 강국 건설 목표를 향해 확고히 매진하고 과학기술 혁신으로 종국식 현대화를 지탱하고 이끌어야 합니다.
1: 습금평 총석의 위탁을 받고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주황서기처석인 체기가 3일 북대하에서 여름 휴가 중인 전문가들을 유문하고 당중앙과 국문을 대표해 전국 여러 전선과 여러 영역의 광범위한 전문가들에게 따뜻한 유문을 전했습니다. 체기 상무위원은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전략의 전반 국면과 세계 백년병국의 차근에 신시대 인재강국 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세계 핵심 인재센터와 혁신 고지를 다그쳐 건설하며 교육과학기술 인재 발전을 일괄 추진하면서 강국 건설, 민족 부흥 유업을 위해 튼튼한 인재 보증을 제공했다고 비유했습니다. 습근병 총서기는 전문가와 인재를 시종 염두에 두고 전당과 전사회에서 인재를 사랑하고 인재를 존경하는 량환 기풍을 솔선에 창도하고 광범위한 전문가와 인재들이 혁신과 창조의 뜻을 두고 시대 사명을 짊어지도록 격려했습니다. 15차 5기내 전망기획기간은 교육강국,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 건설에 공략전을 치르고 난관을 돌파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전문가와 인재들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며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이해를 깊이 깨닫고 네 가지 이식을 증강하며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전통을 발양하고 과학자 정신을 선양하며 분발 정신하고 개척 혁신하면서 각자의 분야에서 새로운 업적을 쌓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면에서 결정적 진전을 가져도록 많은 새로운 업적을 쌓아야 합니다. 당주왕과 공무원이 우수한 전문가 대표를 북대하에 초청해 휴가 시간을 제공한 것은 당과 국가의 인재 사배에 대한 중요한 제도적 배치입니다. 올해 휴가 활동의 주제는 15차 5기는 전망기획기간 분발정진하사이고 기초연구, 전략첨단과학기술, 핵심기술 분야와 철학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위원이며 중앙조직부 부장인 석태봉, 국무위원 겸 국무원 비서장인 오정룡이 위문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0: 올바른 지적관 수립 실천에 관한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후 섬서성 서한과 감숙성 정서는 학습을 통해 실천을 촉진하는 데 주력하며 학습 교양을 민생 개선과 발전 촉진에 긴밀히 연계시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섬서성 서한은 대중들의 시급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기대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민생 실천 과제 해결을 핵심으로 삼아 학습 교양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당원 간부들은 지역사회와 가도에 심입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지적한 아파트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화는 전담반을 구성했으며 사회사업부와 주택도시농촌건설국이 주도하고 각 부문이 합동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기반시설 요지 보수, 서비스 관리 개선 등 6개 분에 대해 전담반은 21가지 제도적 조치를 마련했으며 로족 4만 6천 건의 각종 아파트 관리 문제를 시정하고 민원이 많은 100개 아파트 단지의 기본적인 개선 작업을 끝냈습니다. 섬서성 서한시 신성구 함원경원 아파트 주민 리혜훈 씨는 이제 아파트 전체가 완전히 새로워졌고 엘리베이터와 층간 누수 문제도 신속히 해결돼 매우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습 교양 시작 이후 서한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일부터 시작해 환경위생 정리, 불법 요금 징수 시정, 서비스 태도 전환 등 분야에서 특별 관리를 진행했으며 민생 보장과 개선을 위한 장기 효과성 기제를 구축했습니다. 섬서성 서한시 당연의 조직부 송영군 부장은 우리는 습근평 정석의 올바른 지속관 수립 실천에 관한 종료 론수를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찰하며 이민을 위한 복지를 최고의 정치적 성과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중시민의 핵심적인 작은 일을 성의껏 처리하며 대중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학습 교양이 가져온 새로운 변화, 새로운 기풍, 새로운 성과를 대중이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감숙성 정소시는 열린 방식의 시정과 개혁 작업을 추진하며 당원 간부들을 현장 조사에 투입시켜 대중들의 의견과 제안을 수렴했습니다. 로움자들이 호소하는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 정소시는 이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공개 감독을 진행하며 인력자원사회보장고, 주택도시농촌건설고, 교통국 등 부문과 손잡고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루족 체불 임금 사건 300여 건을 해결했으며 4천 명 이상의 로무자들을 대신해 6천여만 원의 임금을 되찾았습니다. 정서는 또 300만 원 이상의 건설 프로젝트를 온라인 감독 관리 시스템에 포함시키고 주관 부문이 매월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잠재적인 임금 체불 위험을 해소하는 기제를 구축했습니다.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후로 정서는 현처급 그리고 그 이상 지도 간부층에서 파악된 800여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시정하고 470여 건의 민생 실천 과제를 통합 추진했습니다. 감숙성 정소시 당연의 조직부 양성봉 부부장은 학습 교양을 습금평 당건설 사상 학습 관철과 여기적으로 결합하고 주민생활단지에 초점을 맞춰 교육, 의료, 기층관리 등 민생 분야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진심을 다해 일련의 실질적인 좋은 일을 처리하여 학습 교양에서 대중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1: 올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입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과 공간을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충분한 탄력성과 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7월 말 기자는 광주의 한 건물 외벽 청소 로봇 기업의 생산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자동화 조립 라인은 풀 가동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고 작업자들은 작업대를 오가며 기기를 조정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공장 전체는 주문 생산을 다그치기 위한 열정이 차넘쳤습니다. 창고 구역에서는 갓 생산된 건물 외벽 청소 로봇들이 줄지어 포장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들은 터키, 독일 등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기업 책임자 황건은 현재 생산 라인은 거의 풀가동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해외 주문을 처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건 씨는 현재 보유 주문이 충분해 생산 라인 일정은 이미 9월까지 차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제품 승격과 해외 인증이 잇따라 끝나면서 해마다 45%에서 50%의 꾸준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하반기 수출 증가률은 약 4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들어 중국 제조 해외 수출

0: 하반기 수출 증가율은 약 4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들어 중국 제조 해외수출 화물 중국 대외 무역의 새로운 명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연구원 시장연구부 조력진 부주임은 신삼종에서 신신삼종으로의 변화는 단순한 품목 교체가 아니라 기반이 더 단단해지고 전체적인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조력진 부주임은 대규모 언어 모델, 호출량, 해외 주문 대상 국가 지역 수 등 데이터는 국산 대규모 언어 모델이 글로벌 시장에서 폭넓은 인정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표했습니다. 로봇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시장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혁신 신약의 해외 기술 이전 규모는 천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글로벌 의약품 연구 개발에도 깊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출 엔진의 지속적인 활력은 중국 제조와 글로벌 수요의 정밀한 결합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호에서는 민영 기업들이 선구자 정신을 발휘해 시장 구매 정책의 기회를 잡고 소형 상품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한 업체가 개발한 신형 원단은 부자재 공급에서 완제 이륙 가공까지 불과 몇 킬로미터, 심지어 같은 산업단지 내 우층과 아래층에서 완결될 수 있습니다. 월드컵 시즌과 맞물려 상반기 우리나라 스포츠 용품과 장비 수출액은 675억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전주의 한 대표 스포츠 용품 회사 국제시장부 양원창 부총감은 현재 기업들은 전주의 완벽한 산업 체인을 바탕으로 품질과 혁신을 견지하며 디자인 경량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유연한 공급망을 구축해 차별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출이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수입도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액은 10조 7,40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편 성장폭은 22.1%에 달해 대외 무역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수출을 앞지르며 또 다른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우수한 상품들이 중국의 일반 가정으로 더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연구원 고릉우는 전반적으로 볼 때 하반기에도 외부의 풍랑이 적지 않겠지만 기반은 과거보다 훨씬 더 탄탄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산업 고도화와 시장 다각화의 방향으로 꾸준히 나간다면 중국 대외 무역은 상반기 축적된 역량을 연간 안정성으로 충분히 전환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1: 신용전력 시스템 건설 15차 5은행 전망 계획이 3일 발표됐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우리나라는 친환경 초탄소의 전력 공급 구도를 기본적으로 형성해 경제 사회 발전에 튼튼한 에너지 보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15차 5은행 전망 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전력 생산에 대한 비화석 에너지의 지탱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한편 성자치구 직할 시간에 전력 구제, 가상 발전소 등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석탄과 가스 등 전통 존엄의 최저 보장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친환경 초탄소 발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합니다. 국가에너지국 전략사 도충명 사장은 신에너지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고 신규 청정 에너지 발전량으로 신규 전기 사용량을 메울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신형 전력망 계획과 건설을 다그쳐 2030년까지 친환경 초탄소의 전력 공급 구도를 기본적으로 형성하게 됩니다. 15차 5은행 전망 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대형 풍력 태양광 발전 기지와 해상 풍력 발전 등에 대한 개발과 배치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성과 자치구 직할 시간 송준 통로와 구역 주요 전력망 배전망과 마이크로 전력망 건설을 추진하게 됩니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 서부 전력 동부 수송 규모가 4억 2천만 킬로와트를 초과할 것이고 비화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50%에 달할 것입니다.
0: 전국 수박 1번지로 불리는 하남성은 올해 수박 풍작을 안아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판로난과 저가격 현상이 나타나 재배농들에게 고민을 던져주었습니다. 차별화 품종 보급, 주문 농업 발전, 유통 경로 확대 등을 통해 하남성은 산업 공경을 극복하면서 재배농들에게 훈훈한 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남성 농업농촌청에 따르면 올해 하남성의 수박 재배 면적은 370만 무,

0: 생산량은 1,400만 톤을 넘으며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구시 상수현의 수박이 집중 출하면서 판매가 어려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상수현 농업농촌국 수석 농예사 주송도는 판로가 여의치 않은 것은 모두 시루에서 재배한 수박이며 수확량이 높고 가격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여름철 농가의 수박 판매를 돕는 것은 하남성 역내 수박 재배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수천 근에서 수만 근까지 많은 유명 관광지와 애심 기업들이 각지에서 매입한 수박을 직원들에게 나눠주거나 도시일선 근로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일부 재배지는 애심 기업이 현장에서 수박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현지에서 100만 근에 달하는 수박을 구매한 상수현 자원봉사자연합회 회장 심윤가는 판매 가격이 현재 근당 21전이라며 농가를 돕기 위해 구매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남의 수박 판매는 하남인들만이 도와나선 것이 아닙니다. 광동성에서 하남 출신 현지인 광동인들이 느닷없이 수박을 판매하는 활동에 나선 가운데 25일 만에 100만 근 이상의 수박을 판매했습니다. 강소 축구 슈퍼리그 경기장에서 올해 43세인 숙천 팀팬 달류는 하남성 개봉에서 수박 4만 근을 구매했습니다. 달류는 20톤에 달하는 물량이 거의 손실이 없었다면서 농가의 이런 선의와 정직함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남성 각지 정부와 사회단체들도 적극 나섰습니다. 농업농촌 부문은 각지 도시관리 부문과 연계해 역내 15개 지급시와 정주 항공구의 현급 이상 도시구역에 수박 림시가게 1,086개를 설치해 판로 경로를 넓혔습니다. 하남성 상공연합회는 국유기업, 대형마트, 업계 상공회와 연동해 집중 수매하고 각급 공회는 수박 전달 행사와 결합해 260만 근 이상의 수박을 구매했습니다. 하남성 상구시 하읍현의 18만 모 수박은 올 같은 상황에서도 수익 증대를 실현했습니다. 정품 수박 가격은 일반 실외 수박의 2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수박은 아직 익지 않은 상태이기에 중간상들은 미리 주문해야 합니다. 하읍현 농업농촌국 부국장 손효매는 여러 대형마트와 협력해 진행하는 중이라며 올해 온라인 상 수박 거래액은 2억 원을 넘겼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판매를 병행한 덕분에 하읍 수박은 매진 상황을 유지했습니다. 중국농업과학원 정주과수연구소 주영춘 연구원은 올해 수박 판매난이 겉으로는 기온 상승으로 비닐하우스 수박과 실외 수박의 성숙기가 겹치면서 나타났다고 보이지만 사실은 심층 원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영춘은 당면 품종의 동질화가 심각하고 재배 관리가 조잡하며 등급 분류 체계가 불완전하기에 차별화 재배와 출하 시기를 늘리면 가격도 자연스럽게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하남성은 농산물 관측 경보 시스템을 다그쳐 구축해 빅데이터로 조기 경보를 발령하고 무엇을 얼마 심을지를 가늠할 예정입니다. 주영춘은 시세에 따라서 심고 제가격에 판매한다면 수박 재배농들은 물론 기타 농산물 재배농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영춘은 반드시 품종, 기술, 표준, 그리고 조직, 브랜드, 후속 가공을 통해 시세 변동에 따른 위험 부담을 낮추고 재배농들이 진정으로 수박 재배에 몰두하고 가격 안정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전국 물류구매연합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전국에서 개설한 신규 국제 항공 화물 운송 로선은 103개입니다. 화물 구조를 보면 국경 간 전자상 거래 화물, 첨단 제조업 화물, 고부가가치 화물이 위주입니다.
0: 중국 광핵그룹 유한회사 광동태평령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 2호 기계소가 3일 생산에 투입됐습니다. 이로써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의 첫 활용 1호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 1기 공사가 전면 완공되고 생산에 투입됐습니다. 프로젝트에 따라서 활용 1호 원자력 발전 기계소 6대를 건설할 것이며 전부 완공되면 공급하는 청정 전력은 연간 550억 킬로와트시입니다.
1: 중국 석유화학공업주식 유한회사에 따르면 연간 생산량이 5만 톤에 달하는 중경전위화학공업회사 특수 폴리에틸렌 알코올 아크릴 장치가 본격적으로 생산에 투입되면서 폴리에틸렌 알코올의 연간 생산 총량이 21만 톤에 달했습니다. 이로써 세계에서 폴리에틸렌 알코올을 생산하는 단일 공장 중 규모가 가장 큰 생산 기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폴리에틸렌 알코올 산업 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 총량은 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0: 3일 이란과 미국과의 재협상을 부인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이미 재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합의를 이루거나 완전히 항복해야 한다고 이란을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며 이란이 합의를 보거나 완전히 항복하지 않는 한 미국은 계속해 이란 항구를 봉쇄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 조항사령부가 3일 전하는 데 따르면 미군은 계속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날까지 미군이 항행 경로를 변경시킨 상선은 44척, 항행 능력을 파괴한 선박은 2척, 림시 검사를 진행한 선박은 2척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군사 고문은 3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항로를 제외한 기타 항로를 개설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3일 대폭 하락했습니다. 이날 마감까지 뉴욕 상품 거래소의 9월 인도분 경유 선물 가격은 4.33달러 하락한 배럴당 80.34달러로 5.11% 하락하고 10월 인도분 런던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4.16달러 하락한 배럴당 83.77달러로 4.73% 하락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소라 김정희였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강은입니다.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유럽 이민 위기의 화제가 된 에스파냐 휴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바나마 운하의 물 부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7부 시대 전진의 나팔 소리 첫 번째 부분입니다.

사상을 배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이한 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니다.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청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자 강규입니다. 먼저 오늘 클라우드로 프로그램 녹화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차 당대회 보고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려면 반드시 중국 특색 사회주의 문화 발전의 길을 견제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문화적 자신감은 한 나라 한 민족의 발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깊으며 가장 오래가는 힘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선전사상 문화면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습근평 총서기가 몸소 키를 잡고 항도를 이끌며 막수주의 문화리론을 풍부히하고 발전시켜 습근평 문화사상을 형성한 데 있습니다. 습근평 주석 본인이 곧 중화 문화의 가장 훌륭한 전파자입니다. 습근평 주석은 대내 혹은 대외 강연, 축사, 연설, 글, 저작에서 자주 경전 속의 명구나 전고를 인용하면서 옛것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좋은 교육으로 마음속 깊이 전달되도록 했으며 중국의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전파함으로써 중국 품격과 중국의 기상, 중국의 책임, 중국의 정신을 전하면서 드높은 문화적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런 문화적 자신감이 우리의 문화건설을 인솔하고

0: 이번 프로그램의 사상 해설인인 청와대학 애사림 교수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는 한 나라, 한 민족의 영혼입니다. 백년래 우리 당은 시종 막스주의의 기본 원리를 중국의 구체적인 실제와 결부시키고 중화 우수 전통 문화와 결부시키는 것을 견지하면서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추진하고 막스주의 중국화의 새로운 경지를 끊임없이 개척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결부의 전제는 서로 부합되는 것이고 결부의 결과는 서로 성취시키는 것이며 결부는 도로의 근간을 튼튼히 다지고 결부는 혁신의 공간을 열어주며 결부는 문화의 주체성을 공고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황은 사회주의 문화 건설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문화 건설을 전반적인 사무에서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확실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 건설이란 무엇이고 신시대에 무엇 때문에 문화 건설을 강조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만 문화 건설을 잘할 수 있을지 오늘 토론할 화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편 영상 보시겠습니다.

0: 历史文化遗产是祖先留给我们的，我们一定要完整交给后人。城市是一个民族文化和情感记忆的载体，历史文化是城市魅力之关键。古人讲万物有所生，而独之守其根。中华文明也绵延至今，正是因为有这种根的意识。
1: 방금 우리가 함께 들은 무다 건설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연설은 2015년 12월 20일 주왕 도시사업회의에서 간 연설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연설에서 만물은 나름의 방식으로 생존하지만 각자 근원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한다는 고문을 인용했습니다. 이 고문이 어디에 기록된 억구이고 또 어떤 심오한 문화적 함의를 담고 있는지 본 프로그램의 고전 해설인 남경사범대학의 여파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은 나름의 방식으로 생존하지만 각자 근원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한다는 이 말은 한나라 시기의 회남자 원도훈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상 만물은 생존과 발전의 다양한 법칙과 구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자신의 근본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근본을 포착하고 사물의 근원을 파악해함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네, 습금형 종석이는 우리 중화 문명은 특히 뿌리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문명의 근성은 흔히 어디에 있을까요? 네, 역경의 붕괴 단사에는 하늘의 리치를 살펴서 때의 변화를 알고 인문의 도리를 관찰하여 천화를 교화한다라는 명구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문화라는 단어의 레원입니다. 사실 그 어느 민족이나 문명의 뿌리는 문화 속에 있고 그 어느 시대든 문화 건설을 근본적인 과제로 해야 할 것입니다.
1: 지금까지 계열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0: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럽 이민 위기의 화제가 된 에스파냐 휴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0: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불법 이민자 5만여 명이 일전에 마로크에서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에스파냐 휴다에 진입하면서 휴다는 올 들어 가장 심각한 국경 압력에 봉착했습니다. 에스파냐 정부는 국경에 대한 통제를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고 마로크와 조류를 강화하는 한편 이에 공동 대응할 것을 유럽 동맹에 조구했습니다. 한편 유럽 동맹 회원국들은 이민 문제에서 정책상 이견 상의를 보였습니다. 대량의 불법 이민자들이 왜서 휴다로 몰려들고 에스파냐와 마로크가 어떻게 대응했으며 유럽 동맹 회원국은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아프리카 북서부에 위치한 에스파냐 휴다는 마로크와 인접하며 면적은 18.5평방킬로미터입니다. 휴다는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에스파냐의 국토입니다. 지리적 위치가 특수하기에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국경을 뛰어넘거나 수영을 통해 바다를 건너는 등 방식으로 휴다에 진입한 후 다시 에스파냐 본토나 유럽 기타 나라에 밀입국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지난 7월 에스파냐 대법원은 휴다와 멜리야가 특별 국경관리 제도를 실시하는 점을 감안해 해상 경로를 통해 이 두 지역에 도착한 불법 이민자는 즉시 송환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그리고 용도를 통해 국경 울타리를 넘는 등 방식으로 밀입국한 이민자는 즉각 송환한다는 판결문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판정은 수영을 통해 휴다에 진입하면 에스파냐에 남아 최종적으로 합법적 신분을 얻을 수 있다고 잘못 풀이돼 소셜 네트워크에 급속히 퍼졌고 이어 미리국붕을 촉발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휴다로 가려다가 경찰에 의해 되돌아온 마로크 청년 압둘라는 대량의 미리국 동영상을 보고 휴다로 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휴다 불법 이민 위기는 최근 몇 년 동안 에스파냐가 직면한 가장 큰 불법 이민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불법 이민자 5만여 명이 마로크를 통해 휴다에 진입했습니다. 수영하거나 간이식 부유 장치를 통해 바다를 건너 휴다에 진입한 미리국자들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최소 67명이 사망했으며 수사가 지속되면서 사망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스파냐 정부는 8월 1일 현지에 체류한 불법 이민자 4만 8천여 명을 마로크로 돌려보내고 휴다 국경 정세가 기본적으로 안정됐다고 전했습니다. 대규모 밀입국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에스파냐 정부는 방파제, 해상 차단 시설을 가설하는 등 국경 통제 조치를 강구했습니다. 마로크의 경우 이번 밀입국 사건을 조작하고 참여한 폭력 혐의범 70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라바트 카사

미첼 마틴 총리는 유럽 동맹은 지난 4일 화상회의를 열고 휴다가 직면한 이민 위기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파냐 산체스 총리는 8월 1일 유럽 동맹위원회 본데어 라이엔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일부 유럽 동맹 회원국이 에스파냐를 공격하고 당분간 에스파냐를 쉥겐 지역에서 제외할 것을 호소했다며 편견과 거짓 뉴스, 무지 또는 정치적 리익에 따라 움직이는 이러한 태도는 유럽 법률과 인도주의법, 유럽 동맹 통합 원칙을 위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장기적 리익을 해쳤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에스파냐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유럽 동맹은 이런 리기적이고 대립을 조장하며 법을 어기는 반응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나마 운하의 물 부족 영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바나마 운하관리국이 일전에 동행 선박의 최대 식수 깊이를 7월 24일부터 15.09m에서 14.94m로 하향 조정하고 8월 15일에 14.78m로 추가 조정하는 최신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물 상황이 이상적일 경우 바나마 운하의 최대 식수 깊이는 15.24m입니다. 운하 동행 선박의 최대 식수 깊이가 줄어드는 것은 운하를 통과하는 모든 화물선이 적재량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뜻합니다. 이에 앞서 바나마 운하는 비슷한 조정을 진행했었습니다. 지난 2023년 바나마 운하가 사상 심각한 가뭄에 복창한 후 운하관리국은 식수 깊이를

생산 공급 사슬을 충격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해운 통로인 스웨즈 운하의 경우 동행 선박의 최대 식수 깊이는 20여 미터에 달합니다. 바나마 운하의 식수 깊이가 훨씬 작으므로 일부 최대형 준선은 바나마 운하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바나마 운하의 통행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소문식 운하인 바나마 운하는 계단식 통행 방식을 취하며 중간 구간의 인공호 수면이 운하 양측의 대서양과 태평양보다 20여 미터 높습니다. 선박은 반드시 엘리베이터식 방식으로 통행해야 하는데 간문을 빌어 한 단계씩 승강해야 합니다. 거대한 수조처럼 생긴 이런 간문은 큰 욕조와 비슷합니다. 화물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 인공호수인 가툰호의 담수를 욕조로 유입시켜 선체를 받치고 위 간문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선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려면 역시 같은 패턴으로 담수를 간문으로 끌어들인 후 단계별 배수를 통해 선체를 해수면으로 이동합니다. 문제는 같은 호의 담수가 선박의 이동과 함께 최종 대양으로 배출할 수밖에 없으므로 호수물은 사용할수록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통항 선박 한 척을 통과시킬 때마다 같은 호의 담수가 수억 리터 유출됩니다. 관련 수치에 따르면 절수지를 갖춘 새로운 바나마형 간문은 매번 간문을 통과할 때마다 2억 리터의 담수를 소모합니다. 이는 표준 수영장 80개의 조수량과 맞먹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이라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뭄이 닥치면 같은 호의 수위가 내려가 운하관리기구는 부득불 식수 깊이를 제한하고 담수를 절약해야 합니다. 가툰호 담수는 운하 통행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중요한 식수원이어서 통제하지 않으면 물 부족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식수 깊이를 집중적으로 조절하는 것처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엘니뇨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엘니뇨 현상이 올 하반기에도 계속 강해질 것이고 2027년 초봄까지 지속될 수 있는 확률이 97%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올 10월부터 12월까지 강한 엘니뇨 현상이 발생할 확률은 81%, 그 강도는 1950년 이후 가장 심각합니다. 바나마 해사 물류 자문그룹 회장인 에두아르도 루고는 바나마 운하관리국의 최신 조정은 수자원에 대한 예방적 관리에 속하고 운하의 전체 통항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선박 적재량에 영향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3년의 극심한 가뭄 속에서 바나마 운하의 화물 운송량은 1,500만 톤 줄었고 선박의 평균 운송 기간은 6일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홍해 정세가 한때 긴장세를 타면서 많은 선박은 스웨즈 운하를 피했습니다. 이처럼 두 개의 중요한 항로가 동시에 압력을 받으면서 글로벌 해운은 연료 소모, 보험 비용 폭등 등을 촉발했습니다. 바나마 아시아 전략연구센터 연구원 엘모 미란다는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현재의 감량뿐만 아니며 바나마 운하의 물 상황, 기타 항로와 지연 긴장 정세에 따른 위험 부담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바나마 운하에서 식수 깊이가 줄어들고 통항수가 줄어들며 대기 시간이 연장되는 상황이 동시에 나타나면 해운 기업이 우회 항로를 선택해도 항해 로정이 길고 연료를 더 많이 소모하며 보험과 시간 원가가 오르는 등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수석 시간이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문이었습니다.

네, 랩의 핵심 기능은 물리적 차단입니다. 이것은 음식이 공기 중의 미생물, 먼지와 접촉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고 수분 증발을 늦춰 음식의 유통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랩은 미생물의 성장을 완전히 억제할 수 없고 냉장 환경에서 저온 내성 미생물의 느린 번식도 막을 수 없습니다. 네, 랩을 씌우더라도 음식은 여전히 서서히 변질되며 특히 육류와 조리된 음식은 더 그러합니다. 네, 따라서 랩 플러스 냉장고는 장기 보관이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랩의 역할은 단기 차단입니다. 랩을 사용한 후 익힌 음식은 24시간 내에 먹는 것이 가장 좋고 네, 먹기 전에 완전히 덮여야 하며 신선한 육류는 냉장 보관 시 네, 2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전통적인 롤형 랩은 일회용 랩으로서 네,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특히 생고기를 감쌌던 랩은 더욱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네,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울 때는 전자레인지용이라고 표시된 PE랩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시고 네,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이라고 표시된 PVDC랩은 짧은 시간에 저온 가열만 적합합니다. 네, 그리고 용기를 랩으로 덮은 후에는 반드시 여러 개의 작은 구멍을 내서 증기가 빠져나가게 하며 동시에 랩이 고온에 중류 음식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PVC랩을 전자레인지로 가열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재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이어지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송미선 씨의 글 흔들리는 나침판의 시대를 보내드리며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천군만마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간 플러스 코너에서는 오늘을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글을 공유하고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유명 영화 작품의 주제곡 네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날이 밝거든이라는 노래를 띄워드리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개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대통일 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습금형 총서기는 신시대 통일 전선 사업을 강화하는 데서 근본은 당일 용도를 견제하며 전당적으로 상하가 함께 추진하고 관련 부문들이 협동 및 련동하는 사업 국면을 형성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 전선에는 각양 당파와 민족, 계층, 군체, 종교 신앙 그리고 각양 사회 제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각계 인사가 포함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단합시키고 결집시키려면 반드시 강대한 결집력과 영향력, 호소력을 갖춘 강력한 령도적 핵심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통일 전선 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 령도, 특히 당정의 집권적 통일 령도를 시종 견지해야 합니다. 통일 전선 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 령도, 특히 당정의 집권적 통일 령도를 강화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확립을 결연히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결연히 실천하며 통일 전선 사업에 대한 당정의 종단 결책과 포지를 애누리 없이 관철 실시하고 통일 전선의 각 분야의 성원들을 당의 도리에 기밀히 단합시키는 것입니다. 결정에서 대통일 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할 것을 강조한 것은 신시대의 통일 전선 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 령도, 특히 당정의 집권적 통일 령도를 강화하고 당의 의지와 주장이 통일 전선의 재반 분야와 각 방면에서 결연히 관철 실시되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보장으로서 이는 전 국면을 총람하고 각 방면을 조율하는 데서의 당의 령도적 핵심 역할을 도잘 살리며 통일 전선이 시종 올바른 정치적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대통일 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하는 것은 통일 전선 사업의 강대한 법보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중국식 현대화의 추진에 힘과 마음을 모으기 위한 필연적 요구입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은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당과 국가의 중심 과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 전선은 예로부터 당과 국가의 중심 과업을 위해 복무해왔으며 시종 당 사업에서 승리를 이룩하는 중요한 법보였습니다. 현 시기 우리나라는 사회구조, 계층관계, 사상관념, 리구도 등의 심각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 속에서 통일 전선이 직면한 시기와 정세, 통일 전선이 짊어진 사명과 과업의 일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중국식 현대화의 추진을 위해 힘과 마음을 모으는 임무가 더욱 어렵고 막중해졌습니다. 이는 통일 전선의 강대한 법보적 역할을 발휘시킬 것을 더욱더 요구합니다. 통일 전선의 성원들은 재반 분야와 각 계층에 폭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통일 전선 사업은 모든 방면에 관련됩니다. 각 지역, 각 부문, 각 단위들이 모두 당의 인사들과 단합하고 그들을 이끄는 직책과 임무를 착실히 짊어져야만 수량이 방대하고 구성이 다원화된 통일 전선 각 방면의 성원들을 결집시킬 수 있습니다. 결정에서 대통일 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할 것을 강조한 것은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당의 사명과 과업의 착안에 내린 중요한 결책과 포지로서 이는 전당적으로 통일 전선 의식을 강화하고 통일 전선적 사고를 수립하는 데 유리하고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의 전 국면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통일 전선을 인식하고 통일 전선 사업을 잘 추진하여 각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추진하는 강대한 합력을 형성하는 데 유리합니다. 대통일 전

관계, 민족 관계, 종교 관계, 계층 관계와 해내외 동포 관계 조화를 촉진하고 해내외 중화의 아들, 딸들의 단결 분투를 촉진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전면적인 실현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을 위해 방대한 용량을 결집시키는 것은 신시대 애국통일 전선의 기본 임무의 중점 내용이며 신시대 애국통일 전선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방향과 목표입니다. 다섯 가지 관계는 모두 우리나라 정치 분야와 사회 분야에서 당과 국가 사업의 전 국면에 관계되는 중대한 관계로서 우리나라 기본 정치 제도와 기본 경제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매 하나의 관계들은 모두 어느 한 부문에서 잘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역, 각 부문, 각 단위들이 모두 깊은 중심을 돌려 함께 통일 전선 사업의 제반 정책과 임무를 구체화해야만 통일 전선 사업의 체계성, 전반성, 협동성을 강화하고 통일 전선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며 다섯 가지 관계 조화를 더욱 잘 촉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통일 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할 데 대한 당정의 정책과 조치, 임무와 요구를 깊이 있게 리해하여 통일 전선 사업 분야에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주력점과 중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결정에서는 대통일 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하는 것을 당과 국가 사업의 개혁과 발전에서의 중요한 조치로 삼아 정책과 조치 면에서 통일 전선의 강대한 법보적 역할을 발휘시킬 데 대하여 명확한 요구를 제기한 동시에 제도와 기재 면에서 통일 전선 제반 분야의 혁신과 발전에서의 중점 과업에 대해 중요한 포진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하며 확실히 관철 실시해야 합니다. 민심을 모으고 힘을 결집시키는 통일 전선의 정치적 역할을 발휘시키는 정책과 조치를 보완해야 합니다. 통일 전선 사업에 대한 당의 통일적 용도를 견제하고 대통일 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함에 있어서 관건은 책임제라는 이 고삐를 잘 틀어주는 것입니다. 통일 전선 사업 책임제를 완비하여 통일 전선 사업에서의 당위원회 및 당원 지도 간부의 책임 내용, 수행 방식, 중점 과업을 명확히 하고 통일 전선 사업을 지도부와 지도 간부의 목표 관리 및 곳과 책에 포함시키는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내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송미 선씨의 글 흔들리는 라침판의 시대를 보내드립니다. 어느덧 우리는 걷잡을 수 없다는 말이 일상이 된 시대를 살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새로운 기술, 뒤바뀌는 세계 질서,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 그리고 자연재해까지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너무 복잡하게 변해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것만 같다. 마치 거대한 강의 흐름에 휩쓸려가는 작은 나무 조각처럼 우리는 이 거대한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방향을 잃고 허우적대고 있다. 이 걷잡을 수 없음의 핵심은 가속화에 있다. 과거에는 몇 세대에 걸쳐 일어나던 변화가 이제는 몇 년, 몇 달 만에 일어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정보의 생산과 유통 속도를 광속으로 만들었고 이는 사회와 문화, 삶의 방식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의 정보가 사람의 손 안에 들어오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깊은 불안과 소외감을 경험한다. 더욱이 이 흐름은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 우리가 믿어왔던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안정적인 직장, 평생의 직업, 대를 이은 가족과 같은 과거의 당연한 것들은 더 이상 보상되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은 많은 직업을 대체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플랫폼 경제와 비정규직의 확대는 노동의 임의와 안정성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기존의 답변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은 미지의 영역을 헤쳐나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많은 이들은 극심한 불안과 초조함에 사로잡힌다. 뒤처질까봐, 부족할까봐 자신의 모든 것을 쏘아부어야만 하는 공포에 시달린다. 누군가는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고 체념하고

겪어서 하루하루를 버티기 바쁘다. 또 다른 이들은 모든 변화의 흐름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끊임없이 자신을 갈아넣는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 뿐 진정한 방향을 찾게 해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을 단순히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보아야 할까?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는 늘 걷잡을 수 없는 전환의 시기를 거쳐왔다. 산업혁명이 수많은 사람의 삶을 뒤바꿨을 때도, 전쟁과 같은 거대한 비극 속에서도 사람들은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만들어냈다. 걷잡을 수 없음은 위기이자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이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이 거대한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그 속에서 나만의 닻을 내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것은 외부의 변화

아무런 의미 없는 바쁨보다는 깊이는 사색을, 타인의 시선보다는 자신이 내면 목소리를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는 이 걷잡을 수 없는 흐름을 함께 헤쳐갈 동반자가 필요하다. 개인의 힘으로는 버거운 이 시대에 서로를 지지하고 위로하는 공동체의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가족과의 대화, 이웃과의 소통, 친구와의 공감 속에서 우리는 홀로 맞서기 어려운 거대한 흐름에 대한 저항력을 기를 수 있다. 나는 가끔 황포강 강변에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본다. 그 물줄기는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거칠게 흐르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 흐름을 막을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헤엄을 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혹은 강가에 앉아 그 흐름을 관조하며 그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걷잡을 수 없는 시대는 우리에게 단순히 살아남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더 인간답게, 더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라고 조용히, 그러나 간절하게 속삭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흐름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의 삶은 그 흐름과의 끊임없는 대화이자 조율의 과정일 테다.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을, 체념보다는 유연함을, 혼자가 아닌 함께함을 선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경랑 같은 시대를 헤쳐나가는 자신만의 항해술을 익혀나가게 될 것이다.

고사성은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강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천군만마입니다. 일천천, 군군, 일만만, 말마로 만들어진 천군만마는 기세충천한 상태를 비유한 말입니다. 진경지는 남조 때 량고소 휴하했던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는 신장이 팔척이나 되고 기골이 장대했으며 얼굴에 수염까지 있어 위풍당당해 보였습니다. 진경지는 각지를 돌아다니며 많은 전쟁을 치렀고 죽는 날까지 량나라를 위해서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병경의 관문을 지키던 진경지는 북위 삼심한 대군의 침입을 받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진경지의 군대는 7천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적군의 기세에 눌린 진경지의 군사들은 온종일 불안에 들었습니다. 만약 적들이 관문을 넘어 수도를 포함한 각 지역을 점령하면 그들은 참혹하게 백성을 유린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진경지는 태연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군사 계획을 논의했으며 적들의 상황을 살필 때도 두려움이란 찾아볼 수 없이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진경지에게 좋은 방도가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된 군사들은 차츰 불안감을 떨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강대한 병력을 보고도 태연하게 관문을 지키는 진경지의 군대를 본 북위의 수령 또한 자꾸 의심이 들어 쉽게 경거망동하지 못했습니다. 진경지는 쌍방이 대치하고 있는 사이 암암리의 적군의 병력 배치 상황을 파악하고 적을 무찌를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진경지는 군사들을 진영에 모아놓고 작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식사 준비를 시키고 말한테도 여물을 충분히 먹이도록 했습니다. 어둠이 깃든 후에 작전을 시작할 것이 대비해서 군사들에게 흰옷을 입게 했습니다. 진경지는 군사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 동안 적은 병력으로 많은 병력을 이겼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동안 여러 장병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힘을 합쳐 전쟁터에서 큰 공을 세웠다. 적들이 우리를 눈이든 가시로 여기고 있는 한 이번 싸움은 피할 수 없다. 적들에게는 수만 명의 정예 기병이 있으니 평원에서의 작전은 우리한테 불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적들의 포위망을 뚫은 후 신속히 적의 성을 점령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장수들은 앞장서서 군사들을 이끌도록 하라. 진경지의 말을 들은 군사들은 목숨을 바쳐 싸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어둠이 깃들자 흰옷 차림을 한 7천여 명의 군사들이 북위 군대의 주둔지를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었던 북위군의 포위망을 쉽게 뚫었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적군의 병력이 부족했던 성지를 점령하여 만여 명의 적을 사살하고 대량의 군마와 식량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진경지 군대는 기동전의 방식으로 곳곳에서 적군을 소멸하고 단번에 몇 개 성을 점령했습니다. 당시 북위 백성들은 진경지가 지휘한 군사들이 흰옷을 입고 전장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고 민요를 지어서 그들을 찬양했습니다. 다음은 그 중에 두 마디입니다. 더 이상의 장군이 있을 소냐? 천군만마가 흰 도포를 피했다. 진경지의 군대는 마침내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량고조는 진경지에게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예, 이 이야기는 남사 진경지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천군만마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기세가 충천한 상태를 비유한 말입니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오늘을 살아야 하는 이유. 그 예전에 아빠 어디 가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방송인이나 연예인 아빠가 자녀와 함께 노는 것을 리얼하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딱히 특별한 것도 없는 일상적인 이야기인 듯한데 큰 인기를 얻어 유산 포맷의 경쟁 프로그램도 다수 생겼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화도 내고 밉상짓도 하고 울기도 하지만 대체로 즐겁습니다. 정신없이 노느라고 바쁜 아이들은 또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던가요. 서너 살짜리 아이들과 놀다 보면 어른이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까지 펄펄 날아다닙니다. 네, 감정도 바이러스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파되는 것이라 그런지 즐겁고 기운 넘치게 노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어른들도 덩달아 흐뭇해지고 납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고민 없는 행복한 얼굴을 보면 어리니까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사실 관점에 따라서는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아이들은 지금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5살짜리 아이는 사실 현재 사회적 지위는 무하게 당연히 무직입니다. 네, 공부도 하나도 안 해놓았지, 직장도 없지, 앞으로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준비할 일이 태산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왜 이렇게 즐거운 것일까? 네, 아이들은 현재를 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행복은 현재와 연결되었을 때 느껴집니다. 네, 3살짜리 아이가 자신이 한 살 때 잘못 살았다고 후회하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앞으로 5살이 되면 어떻게 살지 걱정하는 3살짜리 아이를 보셨나요? 네, 아이들은 과거나 미래에 상관없이 현재 몰입해 즐기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얼굴로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삶에서 현재 면적이 좁아집니다. 미래 계획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바뀌고 과거의 추억이 과거에 대한 지나친 후회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행복은 현재와 강력히 연결되었을 때 느껴지는 것인데 미래 불안, 과거 후회에 휩싸이다 보면 해맑은 아이 얼굴을 잃고 지치고 긴장한 어른의 얼굴이 됩니다. 네, 우리 생각의 20%만 과거와 미래가 차지해도 뇌가 행복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20%가 아니라 90%를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채우고 살고 있습니다. 네, 행복한 현재가 모이다 보면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미련,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행복한 현재가 있음에도 후회와 걱정만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네, 잠시 시간을 내어서 주말만이라도 현재에 몰입하는 마음 훈련을 했으면 합니다. 어떤 활동을 하든 미래와 과거가 사라지고 현재 내가 머물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됩니다. 아, 청춘의 푸른 꿈이란 노래를 듣고 바로 음악과 인생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유명 영화 작품의 주제곡 4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들을 첫 곡은 쉰들러 리스트의 주제곡입니다. 네, 이 기악곡은 영화사의 길이 남는 서사적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아카데미 최우수 오리지널 음악상을 수상했으며 반전 테마의 대표 명곡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곡은 바이올린 독주를 메인 선율로 삼아 화려한 편곡을 모두 걷어내고 무겁고 엄숙하면서도 슬픔에 잠기지 않은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구슬프고 길게 이어지는 활소리는 전쟁 속 무고한 민중의 고통과 몸부림을 섬세하게 묘사하며 선율의 고저마다 연민과 경외감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음악은 용호의 무거운 역사적 분위기에 완벽하게 어울리며 격렬한 항변이 없이 부드럽고 쓸쓸한 선율로 참상을 기록하고 희생사를 기억합니다. 네, 영화의 구원서사에 올릴 뿐만 아니라 영화의 범주를 넘어 인류가 전쟁을 성찰하고 평화를 갈망하는 상징적인 선율이 되었습니다.

네, 이 곡은 라이온 킹의 주제곡입니다. 이 명곡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의 핵심 주제곡으로 아카데미 최우수 오리지널 노래상을 받았고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부드럽고 힐링되며 서정적이면서도 웅장한 선율은 영화 속 성장, 구원, 사랑과 생명의 계승이라는 핵심 주제를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성의가 섬세한 편곡과 잔잔한 선율, 따뜻한 가창은 다툼과 조급함을 잠재우고 초원의 모든 생명이 오르시고 사랑이 끝없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냅니다. 네, 가사는 순수한 사랑과 동반자를 찬미하며 네, 소년의 성장에서 오는 해방감과 운명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를 동시에 담고 있어 힐링과 활력이 차넘칩니다.

이 곡은 시 피아니스트의 피아노 곡입니다. 블링 러브는 음악 거상 엔요 모리니코가 영화 시 피아니스트를 위해서 작곡한 대표 피아노 곡이자 영화에서 가장 부드럽고 감동적인 핵심 배경 음악입니다. 네, 가사가 없이 오직 피아노 선율만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며 맑고 투명하며 부드럽고 아련한 선율이 강한 영상미를 선사합니다. 느리고 부드러운 리듬과 섬세하고 생동감 있는 음표는 주인공 1900이 소녀와 우연히 마주쳤을 때의 풋풋한 설렘을 생생하게 재현하며 첫눈에 반한 기쁨과 스쳐 지나간 아쉬움을 품고 있습니다. 화려한 기교를 배제하고 가장 간단한 화성만으로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련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단순한 련의 테마 음악을 넣어 주인공의 세속에 얽매지 않은 순수하고 자유로운 삶의 태도를 비추며 고독과 부드러움이 어우러져 듣는 이를 힐링하고 감동시킵니다.

네, 이 익숙한 선율 서머는 키쿠지로의 여름의 주제곡입니다. 네, 서머는 히사시 조가 작곡한 대표 힐링 음악으로 영화 키쿠지로의 여름 주제곡이며 대중들에게 가장 익숙한 영화용 기악곡 중 하나입니다. 네, 피아노를 주선율로 삶아 밝고 경쾌하며 따뜻하고 생동감 넘치는 선율과 가벼운 리듬이 매미 울음소리와 저녁바람, 햇살이 가득한 한여름 풍경을 단번에 떠올리게 합니다. 감정의 변화가 풍부한데 시작은 경쾌하고 힐링되었다가 중반은 잠시 가라앉으며 성장 과정의 좌절과 방향을 표현한 뒤 다시 밝은 분위기로 돌아와 부드럽게 치유하며 앞으로 나가는 삶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네, 영화의 플롯을 넘어 불안을 달래고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대표 힐링곡으로 따뜻한 생명력을 지닙니다. 무거운 분위기 없이 오직 순수한 아름다움과 부드러움만 담고 있어 네, 방송 마무리곡으로 최적화됩니다.

네, 오늘 다가족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정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월드레 습금형 정석기는 과학기술 혁신을 둘러싸고 일련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내려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다그쳐 추진했습니다.
0: 제기가 북대하에서 여름 휴가 중인 전문가들을 유문했습니다.
1: 섬소 서안과 감숙 정수에서는 학습을 통한 실천 강화로 교양 성과를 확보했습니다.
0: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이란 협상을 재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 뉴스에어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국식 현대화는 과학기술 현대화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15차 은행 전망계획 시기는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핵심적 공략 단계입니다. 올드로 15차 은행 전망계획이 시작되는 해에 착안해 습금형 정석기는 과학기술 혁신을 둘러싸고 일련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내려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다그쳐 추진했습니다. 계열 보도,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힘써 개척하자 습금형 정석기 올해 국정 운영 실기, 오늘은 과학기술 혁신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지탱하고 이끌어 가자를 보내드립니다.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와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가 7월 상해에서 열렸습니다. 습금형 국가주석이 대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기조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금형 정석기는 새 라운드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이 가속화돼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으며 글로벌 인공지능 기술 혁신이 전례 없는 활성기에 진입했다고 표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인공지능의 발전을 적극 수용하고 효율적 시장과 유능한 정부의 결합을 견제하면서 인공지능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플러스 행동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주체가 공생 공용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육성해왔으며 지능경제 핵심 산업 규모는 이미 1조 원을 초과했습니다. 중국 지능형 제조는 이미 중국식 현대화의 또 하나의 눈부신 명암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을 대표하는 새 라운드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이 이미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지나온 길에 대한 깊은 통찰과 미래에 대한 원대한 안목에 바탕을 두어 15차 은행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첫 해에 습금형 정석기는 과학기술 강국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전략적 배치를 했습니다. 올 들어 중공중앙 정치국이 진행한 첫 집단 학습은 미래 산업의 전망 배치와 발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학습을 주재할 때 정석기는 광국건설, 민족부흥유업을 추진하는 전략적 견제에서 객관적 조건에 착안하고 비교 우위를 발휘하며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고 단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견제함으로써 우리나라 미래 산업 발전이 끊임없이

없이 새로웠습니다. 고찰 현장에서 종석이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면서 핵심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이었다고 표했습니다. 종석이는 광범위한 과학기술 종사자들이 나라에 보답하려는 정감을 안고 분발 정진하면서 중국식 현대화 로정에서 새로운 업적을 쌓도록 격려했습니다. 중국과학기술정보연구소 당면에 서기 환기는 15차원의 전망계획 저태라는 특수한 시점에 종석이 미래산업 배치는 명확한 역사와 시대적 의의를 갖는다고 표했습니다. 종석이는 미래산업의 전망성, 전략성, 전복성 등 특점에 비춰 과학적이고 전반적으로 계획한 것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사업의 발전에서 전반성, 전략성, 선도성에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기초연구는 과학기술 혁신의 원천이자 미래산업발전의 기반입니다. 기반이 튼튼해야 미래산업이라는 빌딩을 높이 건설할 수 있고 신질 생산력이 돌파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올 4월 기초연구를 강화할 때 관한 좌담회가 상해에서 열렸습니다. 습근평 종석이는 회의에서 더 큰 강도와 더 실제적인 조치로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원초적 혁신 능력을 제고하며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기반을 한층 더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원의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에 기초연구를 강화할 때 대한 좌담회를 소집함으로써 원초적 혁신을 강화하고 기초연구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근본적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때 대한 습근평 종속의 드넓은 시야와 전략적 판단을 충분히 구현했습니다. 포강실험실 교수 교훈은 8명 발언 대표 중 한 명입니다. 교훈은 종속의 연설은 당면에 립각하고 장원한 견지에 착안한 전략적 배치라고 말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단점을 보완하고 중기적으로 신질 생산액을 육성하며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잡고 장기적으로 기반을 다지며 강단 기초 연구를 통해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종석이는 기초 연구의 주공 방향과 중점 영역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올해 기초 연구 배치와 발전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국가 과학기술 장려 대회, 량원 원사 대회, 중국 과학기술 협회 제11차 전국 대표 대회가 7월 8일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에는 15차원의 전망계획을 시작하는 해에 개최한 한 살의 과학기술 성회이기도 합니다. 종석이는 15차원의 전망계획 기간 과학기술 사업에 관한 당정의 배치를 참답게 실시할 때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하고 새 로정에서 과학기술 강국 건설 개수 경기에 핵심적인 한 바퀴를 힘차게 달리기 위해 중요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습근평 종석이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는 중요한 역량으로서 광범위한 과학기술 종사자들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인민의 행복을 도모하는 우수한 전통을 발행하고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위해 새로운 업적을 쌓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종석이는 원대한 안목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갈 길을 밝혀 무인지대에 과감히 뛰어들고 어려운 과제를 공략하려는 과학기술 종사자들에게 든든한 보팀목이 되어줬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전선이 인재가 속출하고 인재를 충분히 활용하며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시대적 기상을 형성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올대로 관건적이고 핵심적인 기술 공략전을 잘 치르는 것부터 인공지능 발전 가속화, 기초연구 강화, 미래산업 전망 배치 이르기까지 종속이는 대세를 관찰하고 장문함을 도모하여 새시대 과학기술 사업에 관해 일련의 중대한 전략적 배치를 내림으로써 과학기술 강국 건설이 새로운 걸음을 내딛도록 이끌었습니다. 올들어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혁신 활력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혁신 판도를 끊임없이 확대했습니다. 우주를 지향하는 과정에 장정 10호 을 운반 로켓이 세계 최초로 해상 그물망 회수에 성공하고 심해를 탐구하는 과정에 해도 1호와 분투자호 요인 잠수정이 7,700m급 심연 해저에서 심연 합동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미시 세계 공략전에서 구장사호 량자 컴퓨팅 시제기가 끊임없이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지능에 대한 탐구에서 이식형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손기능 대체 시스템이 세계 최초로 시판 승인을 받았습니다. 혁신 동력으로 들끓고 있는 중국은 더 앙양된 자세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의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중공중앙당학교 국가행정학원

0: 과학연구부 진서광 주임은 올 들어 과학기술 사업에 관한 습금형 정석의 일련의 새로운 사상, 새로운 관점, 새로운 론다는 막스주의 과학기술관 발전을 위해 중국의 독창적 기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시대 과학기술 사업을 위해 행동 지침을 제공하고 새 라운드 과학기술 혁명 기회를 포착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정사진을 그렸습니다. 과학기술 강국 목표를 실현하기까지 9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습금형 총소기가 말한 것처럼 형세가 사람을 재촉하고 또한 사람을 압박합니다. 시간을 다투는 자세는 시간과 기세의 흐름에 대한 깊은 사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역사적 기회를 포착하고 시대의 도전을 맞이하며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의 강력한 지도하에 우리는 2035년 과학기술 강국 건설 목표를 향해 확고히 매진하고 과학기술 혁신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지탱하고 이끌어야 합니다.
1: 습금형 총석의 위탁을 받고 중공정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주황석이 처석인 체기가 3일 북대하에서 여름 휴가 중인 전문가들을 유문하고 당정과 국문을 대표해 전국 여러 전선과 여러 영역의 광범위한 전문가들에게 따뜻한 유문을 전했습니다. 체기 상무위원은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전략의 전반 국면과 세계 백년병국의 착안에 신시대 인재강국 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세계 핵심 인재센터와 혁신 고지를 다그쳐 건설하며 교육과학기술 인재 발전을 일괄 추진하면서 강국 건설, 민족 부흥 유업을 위해 튼튼한 인재 보증을 제공했다고 비유했습니다. 습금형 총서기는 전문가와 인재를 시종 염두에 두고 전당과 전사회에서 인재를 사랑하고 인재를 존경하는 량환 기풍을 솔선에 상도하고 광범위한 전문가와 인재들이 혁신과 창조의 뜻을 두고 시대 사명을 짊어지도록 격려했습니다. 15차 5기내 전망기획기간은 교육강국,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 건설에 공략전을 치르고 난관을 돌파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전문가와 인재들은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며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이해를 깊이 깨닫고 네 가지 이식을 증강하며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전통을 발양하고 과학자 정신을 선양하며 분발 정신하고 개척 혁신하면서 각자의 분야에서 새로운 업적을 쌓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면에서 결정적 진전을 가져도록 많은 새로운 업적을 쌓아야 합니다. 당주왕과 국문이 우수한 전문가 대표를 북대하에 초청해 휴가 시간을 제공한 것은 당과 국가의 인재 사업에 대한 중요한 제도적 배치입니다. 올해 휴가 활동의 주제는 15차 5기는 전망기획기간 분발정진하사이고 기초연구, 전략첨단과학기술, 핵심기술 분야와 철학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중앙조직부 부장인 석태봉, 국무위원 겸 국무원 비서장인 오정룡이 위문 행사에

촉진하는데 조력하며 학습 교양을 민생 개선과 발전 촉진에 긴밀히 연계시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섬소송 소환은 대중들의 시급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기다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민생 실천 과제 해결을 핵심으로 삼아 학습 교양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당원 간부들은 지역사회와 가도에 심입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지적한 아파트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환은 전담반을 구성했으며 사회사업부와 주택도시농촌건설국이 주도하고 각 부문이 합동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기반시설 요지 보수, 서비스 관리 개선 등 6개 분에 대해 전담반은 21가지 제도적 조치를 마련했으며 로족 4만 6천 건의 각종 아파트 관리 문제를 시정하고 민원이 많은 100개 아파트 단지의 기본적인 개선 작업을 끝냈습니다. 섬소송 소환시 신성구 함원경원 아파트 주민 리혜훈 씨는 이제 아파트 전체가 완전히 새로워졌고 엘리베이터와 층간 누수 문제도 신속히 해결돼 매우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습 교양 시작 이후 소환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일부터 시작해 환경위생 정리, 불법 요금 징수 시정, 서비스 태도 전환 등 분야에서 특별 관리를 진행했으며 민생 보장과 개선을 위한 장기 효과성 기제를 구축했습니다. 섬서송 산시 당연의 조직부 송영군 부장은 우리는 습금형 정석의 올바른 지속관 수립 실천에 관한 종료 론수를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찰하며 이민을 위한 복지를 최고의 정치적 성과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중시민의 핵심적인 작은 일을 성의껏 처리하며 대중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학습 교양이 가져온 새로운 변화, 새로운 기풍, 새로운 성과를 대중이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감숙성 정소시는 열린 방식의 시정과 개혁 작업을 추진하며 당원 간부들을 현장 조사에 투입시켜 대중들의 의견과 제안을 수립했습니다.

0: 임금을 되찾았습니다. 정선은 또 300만 원 이상의 건설 프로젝트를 온라인 감독 관리 시스템에 포함시키고 주관 부문이 매월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잠재적인 임금 체불 위험을 해소하는 기재를 구축했습니다.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후로 정선은 현처급 그리고 그 이상 지도 간부층에서 파악된 800여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시정하고 470여 건의 민생 실천 과제를 통합 추진했습니다. 감숙성 정소시 당연의 조직부 양성봉 부부장은 학습 교양을 습금형 단건설 사상 학습 관철과 요기적으로 결합하고 주민생활단지에 초점을 맞춰 교육, 의료, 기층관리 등 민생 분야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진심을 다해 일련의 실질적인 좋은 일을 처리하여 학습 교양에서 대중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1: 올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입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과 공간을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충분한 탄력성과 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7월 말 기자는 광주의 한 건물 외벽 청소 로봇 기업의 생산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자동화 조립 라인은 풀 가동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고 작업자들은 작업대를 오가며 기기를 조정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공장 전체는 주문 생산을 다그치기 위한 열정이 차넘쳤습니다. 창고 구역에서는 갓 생산된 건물 외벽 청소 로봇들이 줄지어 포장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들은 터키, 독일 등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기업 책임자 황건은 현재 생산 라인은 거의 풀가동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해외 주문을 처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건 씨는 현재 보유 주문이 충분해 생산 라인 일정은 이미 9월까지 차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제품 승격과 해외 인증이 잇따라 끝나면서 해마다 45%에서 50%의 꾸준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하반기 수출 증가률은 약 4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들어 중국 제조 해외 수출 화물 목록에는 새로운 품목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전기 승용차, 리튬 배터리, 태양광 패널이 수출 신3종으로 불렸다면 올 상반기에는 로봇, 인공지능, 혁신 신약 등 미래 산업을 대표하는 신3종이 왕성한 기세로 중국 대외 무역의 새로운 명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연구원 시장연구부 조력진 부주임은 신3종에서 신3종으로의 변화는 단순한 품목 교체가 아니라 기반이 더 단단해지고 전체적인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조력진 부주임은 대규모 언어 모델 호출량, 해외 주문 대상 국가 지역 수 등 데이터는 국산 대규모 언어 모델이 글로벌 시장에서 폭넓은 인정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표했습니다. 로봇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시장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혁신 신약이 해외 기술 이전 규모는 천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글로벌 의약품 연구 개발에도 깊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출 엔진의 지속적인 활력은 중국 제조와 글로벌 수요의 정밀한 결합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호에서는 민영 기업들이 선구자 정신을 발휘해 시장 구매 정책의 기회를 잡고 소형 상품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한 업체가 개발한 신형 원단은 부자재 공급에서 완제 이륙가공까지 불과 몇 킬로미터, 심지어 같은 산업단지 내 우층과 아래층에서 완결될 수 있습니다. 월드컵 시즌과 맞물려 상반기 우리나라 스포츠용품과 장비 수출액은 675억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전주의 한 대표 스포츠용품 회사 국제시장부 양원창 부총감은 현지 기업들은 전주의 완벽한 산업체인을 바탕으로 품질과 혁신을 견지하며 디자인 역량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유연한 공급망을 구축해 차별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출이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수입도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액은 10조 7,40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편 성장폭은 22.1%에 달해 대외 무역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수출을 앞지르며 또 다른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우수한 상품들이 중국의 일반 가정으로 더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연구원 고릉호는

0: 전반적으로 볼 때 하반기에도 외부의 붕락이 적지 않겠지만 기반은 과거보다 훨씬 더 탄탄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산업 고도화와 시장 다각화의 방향으로 꾸준히 나간다면 중국 대외 무역은 상반기 축적된 역량을 연간 안정성으로 충분히 전환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1: 신용전력 시스템 건설 15차 5은행 전망 계획이 3일 발표됐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우리나라는 친환경 초탄소의 전력 공급 구도를 기본적으로 형성해 경제 사회 발전에 튼튼한 에너지 보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15차 5은행 전망 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전력 생산에 대한 비화석 에너지의 지탱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한편 성자치구 직할 시간에 전력 구제, 가상 발전소 등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석탄과 가스 등 전통 전원의 최저 보장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친환경 초탄소 발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합니다. 국가에너지국 전략사 도충명 사장은 신에너지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고 신규 청정 에너지 발전량으로 신규 전기 사용량을 메울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신형전력망 계획과 건설을 다그쳐 2030년까지 친환경 초탄소의 전력 공급 구도를 기본적으로 형성하게 됩니다. 15차 5은행 전망 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대형 풍력 태양광 발전 기지와 해상 풍력 발전 등에 대한 개발과 배치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성과 자치구 직할 시간 송준 통로와 구역 주요 전력망 배전망과 마이크로 전력망 건설을 추진하게 됩니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 서부 전력 동부 수송 규모가 4억 2천만 킬로와트를 초과할 것이고 비화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50%에 달할 것입니다.
0: 전국 수박 1번지로 불리는 하남성은 올해 수박 풍작을 안아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판로난과 저가격 현상이 나타나 재배농들에게 고민을 던져주었습니다. 차별화 품종 보급, 주문 농업 발전, 유통 경로 확대 등을 통해 하남성은 산업 공경을 극복하면서 재배농들에게 훈훈한 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남성 농업농촌청에 따르면 올해 하남성의 수박 재배 면적은 370만 무, 생산량은 1,400만 톤을 넘으며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구시 상수현의 수박이 집중 출하면서 판매가 어려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상수현 농업농촌국 수석 농예사 주송도는 판로가 여의치 않은 것은 모두 시루에서 재배한 수박이며 수확량이 높고 가격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여름철 농가의 수박 판매를 돕는 것은 하남성 역내 수박 재배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수천 근에서 수만 근까지 많은 유명 관광지와 애심 기업들이 각지에서 매입한 수박을 직원들에게 나눠주거나 도시 일선 근로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일부 재배지는 애심 기업이 현장에서 수박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현재서 100만 근에 달하는 수박을 구매한 상수현 자원봉사자연합회 회장 심윤가는 판매 가격이 현재 근당 21전이라며 농가를 돕기 위해 구매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남의 수박 판매는 하남인들만이 도와나선 것이 아닙니다. 광동성에서 하남 출신 현지인 광동인들이 느닷없이 수박을 판매하는 활동에 나선 가운데 25일 만에 100만 근 이상의 수박을 판매했습니다. 강소 축구 슈퍼리그 경기장에서 올해 43세인 숙천 팀팬 달류는 하남성 개봉에서 수박 4만 근을 구매했습니다. 달류는 20톤에 달하는 물량이 거의 손실이 없었다면서 농가의 이런 선의와 정직함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남성 각지 정부와 사회단체들도 적극 나섰습니다. 농업농촌 부문은 각지 도시관리 부문과 연계해 역내 15개 지급시와 정주 항공구의 현급 이상 도시구역에 수박 림시가게 1,086개를 설치해 판로 경로를 넓혔습니다. 하남성 상공연합회는 국유기업, 대형마트, 업계 상공회와 연동해 집중 수매하고 각급 공회는 수박 전달 행사와 결합해 260만 근 이상의 수박을 구매했습니다. 하남성 상구시 하읍현의 18만 무 수박은 올 같은 상황에서도 수익 증대를 실현했습니다. 정품 수박 가격은 일반 실외 수박의 2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수박은 아직 익지 않은 상태이기에 중간상들은 미리 주문해야 합니다. 하읍현 농업농촌국 부국장 손효매는 여러 대형마트와 협력해 진행하는 중이라며 올해 온라인상 수박 거래액은 2억 원을 넘겼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판매를 병행한 덕분에 하업 수박은 매진 상황을 유지했습니다. 중국 농업과학원 정주과수연구소 주영춘 연구원은 올해 수박 판매난이 겉으로는 기온 상승으로 비닐하우스 수박과 실외 수박의 성숙기가 겹치면서 나타났다고 보이지만 사실은 심층 원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영춘은 당면 품종의 동질화가 심각하고 재배 관리가 조잡하며 등급 분류 체계가 불완전하기에 차별화 재배와 출하 시기를 늘리면 가격도 자연스럽게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하남성은 농산물 관측 경보 시스템을 다 갖춰 구축해 빅데이터로 조기 경보를 발령하고 무엇을 얼마 심을지를 가늠할 예정입니다. 주영춘은 시세에 따라서 심고 제 가격에 판매한다면 수박 재배농들은 물론 기타 농산물 재배농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영춘은 반드시 품종, 기술, 표준, 그리고 조직, 브랜드, 후속 가공을 통해 시세 변동에 따른 위험 부담을 낮추고 재배농들이 진정으로 수박 재배에 몰두하고 가격 안정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전국 물류구매연합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전국에서 개설한 신규 국제 항공 화물 운송 로선은 103개입니다. 화물 구조를 보면 국경 간 전자산 거래 화물, 첨단 제조업 화물, 고부가가치 화물이 위주입니다.
0: 중국 광핵그룹 유한회사 광동태평령 원자력발전 프로젝트 2호 기계소가 3일 생산에 투입됐습니다. 이로써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의 첫 활용 1호 원자력발전 프로젝트 1기 공사가 전면 완공되고 생산에 투입됐습니다. 프로젝트에 따라서 활용 1호 원자력발전 기계소 6대를 건설할 것이며 전부 완공되면 공급하는 청정 전력은 연간 550억 킬로와트시입니다.
1: 중국 석유화학공업주식 유한회사에 따르면 연간 생산량이 5만 톤에 달하는 중경전위화학공업회사 특수 폴리에틸렌 알코올 아크릴 장치가 본격적으로 생산에 투입되면서 폴리에틸렌 알코올의 연간 생산 총량이 21만 톤에 달했습니다. 이로써 세계에서 폴리에틸렌 알코올을 생산하는 단일 공장 중 규모가 가장 큰 생산 기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폴리에틸렌 알코올 산업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 총량은 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0: 3일 이란과 미국과의 재협상을 부인한 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이미 재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합의를 이루거나 완전히 항복해야 한다고 이란을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며 이란이 합의를 보거나 완전히 항복하지 않는 한 미국은 계속해 이란 항구를 봉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미국 조항사령부가 3일 전하는 데 따르면 미군은 계속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날까지 미군이 항행 경로를 변경시킨 상선은 44척, 항행 능력을 파괴한 선박은 2척,

0: 임시 검사를 국제 유가가 3일 대폭 하락했습니다. 이날 마감까지 뉴욕 상품 거래소의 9월 인도화분 경유 선물 가격은 4.33달러 하락한 배럴당 80.34달러로 5.11% 하락하고 10월 인도화분 런던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4.16달러 하락한 배럴당 83.77달러로 4.73% 하락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소라, 김정희였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강은입니다.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유럽 이민 위기의 화제가 된 에스파냐 휴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바나마 운하의 물 부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7부 시대 전진의 나팔 소리 첫 번째 부분입니다.

사상을 배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이한 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니다.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청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자 강규입니다. 먼저 오늘 클라우드로 프로그램 녹화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차 당대회 보고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려면 반드시 중국 특색 사회주의 문화 발전의 길을 견제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문화적 자신감은 한 나라 한 민족의 발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깊으며 가장 오래가는 힘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선전사상 문화 면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습근평 총서기가 몸소 키를 잡고 항로를 이끌며 막수주의 문화리론을 풍부히 하고 발전시켜 습근평 문화 사상을 형성한 데 있습니다. 습근평 주석 본인이 곧 중화 문화의 가장 훌륭한 전파자입니다. 습근평 주석은 대내 혹은 대외 강연, 축사, 연설, 글, 저작에서 자주 경전 속의 명구나 전고를 인용하면서 옛것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좋은 교육으로 마음속 깊이 전달되도록 했으며 중국의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전파함으로써 중국 품격과 중국의 기상, 중국의 책임, 중국의 정신을 전하면서 드높은 문화적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런 문화적 자신감이 우리의 문화 건설을 인솔하고 시대 전진의 나팔 소리를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문화 건설이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함께 설명하면서 그의 깊은 문화적 사고를 한층 더 배우고 터득해 봅니다.

연례 우리 당은 시종 막스주의의 기본 원리를 중국의 구체적인 실제와 결부시키고 중화 우수 전통 문화와 결부시키는 것을 견지하면서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추진하고 막스주의 중국화의 새로운 경지를 끊임없이 개척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결부의 전제는 서로 부합되는 것이고 결부의 결과는 서로 성취시키는 것이며 결부는 도로의 근간을 튼튼히 다지고 결부는 혁신의 공간을 열어주며 결부는 문화의 주체성을 공고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사회주의 문화 건설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문화 건설을 전반적인 사무에서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확실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 건설이란 무엇이고 신시대에 무엇 때문에 문화 건설을 강조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만 문화 건설을 잘할 수 있을지 오늘 토론할 화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편 영상 보시겠습니다.

0: 历史文化遗产是祖先留给我们的，我们一定要完整交给后人。城市是一个民族文化和情感记忆的载体，历史文化是城市魅力之关键。古人讲万物有所生，而独之首其根。中华文明也绵延至今，正是因为有这种根的意识。
1: 방금 우리가 함께 들은 문화 건설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연설은 2015년 12월 20일 주왕 도시사업회의에서 간 연설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연설에서 만물은 나름의 방식으로 생존하지만 각자 근원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한다는 고문을 인용했습니다. 이 고문이 어디에 기록된 억구이고 또 어떤 심오한 문화적 함의를 담고 있는지 본 프로그램의 고전 해설인 남경사범대학의 역파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은 나름의 방식으로 생존하지만 각자 근원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한다는 이 말은 한나라 시기의 회남자 원도훈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상 만물은 생존과 발전의 다양한 법칙과 구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자신의 근본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근본을 포착하고 사물의 근원을 파악해함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네, 습금평 종석이는 우리 중화 문명은 특히 뿌리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문명의 근성은 흔히 어디에 있을까요? 네, 역경의 붕괴 단사에는 하늘의 리치를 살펴서 때의 변화를 알고 인문의 도리를 관찰하여 천화를 교화한다라는 명구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문화라는 단어의 레원입니다. 사실 그 어느 민족이나 문명의 뿌리는 문화 속에 있고 그 어느 시대든 문화 건설을 근본적인 과제로 해야 할 것입니다.
1: 지금까지 계열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0: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럽 이민 위기의 화제가 된 에스파냐 휴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0: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불법 이민자 5만여 명이 일전에 마로크에서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에스파냐 휴다에 진입하면서 휴다는 올 들어 가장 심각한 국경 암벽에 봉착했습니다. 에스파냐 정부는 국경에 대한 통제를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고 마로크와 조류를 강화하는 한편 이에 공동 대응할 것을 유럽 동맹에 촉구했습니다. 한편 유럽 동맹 회원국들은 이민 문제에서 정책상 이견 상의를 보였습니다. 대량의 불법 이민자들이 외서 휴다로 몰려들고 에스파냐와 마로크가 어떻게 대응했으며 유럽 동맹 회원국은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아프리카 북서부에 위치한 에스파냐 휴다는 마로크와 인접하며 면적은 18.5평방킬로미터입니다. 휴다는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에스파냐의 국토입니다. 지리적 위치가 특수하기에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국경을 뛰어넘거나 수영을 통해 바다를 건너는 등 방식으로 휴다에 진입한 후 다시 에스파냐 본토나 유럽 기타 나라에 밀입국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지난 7월 에스파냐 대법원은 휴다와 멜리야가 특별 국경관리 제도를 실시하는 점을 감안해 해상 경도를 통해 이 두 지역에 도착한 불법 이민자는 즉시 송환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그리고 용도를 통해 국경 울타리를 넘는 등 방식으로 밀입국한 이민자는 즉각 송환한다는 판결문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판정은 수영을 통해 휴다에 진입하면 에스파냐에 남아 최종적으로 합법적 신분을 얻을 수 있다고 잘못 풀이돼 소셜 네트워크에 급속히 퍼졌고 이어 미리국붕을 촉발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휴다로 가려다가 경찰에 의해 되돌아온 마로크 청년 압둘라는 대량의 미리국 동영상을 보고 휴다로 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휴다 불법 이민 위기는 최근 몇 년 동안 에스파냐가 직면한 가장 큰 불법 이민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불법 이민자 5만여 명이 마로크를 통해 휴다에 진입했습니다. 수영하거나 간이식 부유 장치를 통해 바다를 건너 휴다에 진입한 미리국자들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최소 67명이 사망했으며 수사가 지속되면서 사망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스파냐 정부는 8월 1일 현지에 체류한 불법 이민자 4만 8천여 명을 마로크로 돌려보내고 휴다 국경 정세가 기본적으로 안정됐다고 전했습니다. 대규모 밀입국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에스파냐 정부는 방파제, 해상 차단 시설을 가설하는 등 국경 통제 조치를 강구했습니다. 마로크의 경우 이번 밀입국 사건을 조작하고 참여한 폭력 혐의범 70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라바트, 카사블랑카 등지의 기차역과 버스 터미널은 이미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경찰과 안전인원이 북부 방향으로 가는 동반동행 청소년 군체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습니다. 휴다 이민 위기가 발생한 후 유럽동맹 여러 회원국은 부동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럽동맹위원회는 휴다는 유럽동맹 외부 국경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므로 유럽동맹은 유럽국경관리국 등을 통해 에스파냐에 지원을 제공하고 마로코 등 국가와 협력을 통해 불법 이민 문제에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동맹 리사회 이장국인 아일랜드의 미셸 마틴 총리는 유럽동맹은 지난 4일 화상회의를 열고 휴다가 직면한 이민 위기를 논의했다고 표했습니다. 에스파냐 산체스 총리는 8월 1일 유럽동맹위원회 본데어 라이엔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일부 유럽동맹 회원국이 에스파냐를 공격하고 당분간 에스파냐를 쉥겐 지역에서 제외할 것을 호소했다며 편견과 거짓 뉴스, 무지 또는 정치적 리익에 따라 움직이는 이러한 태도는 유럽 법률과 인도주의법, 유럽 동맹 통합 원칙을 위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장기적 리익을 해쳤다고 비판했습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나마 운하의 물 부족 영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바나마 운하관리국이 일전에 동행 선박의 최대 식수 깊이를 7월 24일부터 15.09m에서 14.94m로 하향 조정하고 8월 15일에 14.78m로 추가 조정하는 최신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물 상황이 리상적일 경우 바나마 운하의 최대 식수 깊이는 15.24m입니다. 운하 동행 선박의 최대 식수 깊이가 줄어드는 것은 운하를 통과하는 모든 화물선이 적재량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뜻합니다. 이에 앞서 바나마 운하는 비슷한 조정을 진행했었습니다. 지난 2023년 바나마 운하가 사상 심각한 가뭄에 복창한 후 운하관리국은 식수 깊이를 조정하고 동항 수량을 압축했습니다. 이어 선박 대기, 화물 적재 감소, 항로 조정 등을 유발하면서 글로벌 해운과 생산 공급 사슬을 충격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해운 통로인 수에즈 운하의 경우 동행 선박의 최대 식수 깊이는 20여 미터에 달합니다. 바나마 운하의 식수 깊이가 훨씬 작으므로 일부 최대 형준선은 바나마 운하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바나마 운하의 통행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수문식 운하인 바나마 운하는 계단식 통행 방식을 취하며 중간 구간의 인공호 수면이 운하 양측의 대서양과 태평양보다 20여 미터 높습니다. 선박은 반드시 엘리베이터식 방식으로 통행해야 하는데 간문을 비로 한 단계씩 승강해야 합니다. 거대한 수조처럼 생긴 이런 간문은 큰 욕조와 비슷합니다. 화물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 인공호수인 가툰호의 담수를 욕조로 유입시켜 선체를 받치고 위간문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선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려면 역시 같은 패턴으로 담수를 간문으로 끌어들인 후 단계별 배수를 통해 선체를 해수면으로 이동합니다. 문제는 가툰호의 담수가 선박의 이동과 함께 최종 대양으로 배출

할 수밖에 없으므로 호수물은 사용할수록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통항 선박 한 척을 통과시킬 때마다 같은 호의 담수가 수억 리터 유출됩니다. 관련 수치에 따르면 절수지를 갖춘 새로운 바나마형 관문은 매번 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2억 리터의 담수를 소모합니다. 이는 표준 수영장 80개의 조수량과 맞먹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이라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뭄이 닥치면 같은 호의 수위가 내려가 운하관리기구는 부득불 식수 깊이를 제한하고 담수를 절약해야 합니다. 같은 호 담수는 운하 통행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중요한 식수원이어서 통제하지 않으면 물 부족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식수 깊이를 집중적으로 조절하는 것처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엘니뇨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엘니뇨 현상이 올 하반기에도 계속 강해질 것이고 2027년 초봄까지 지속될 수 있는 확률이 97%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올 10월부터 11월까지 강한 엘니뇨 현상이 발생할 확률은 81%, 그 강도는 1950년 이후 가장 심각합니다. 바나마 해사 물류 자문그룹 회장인 에두아르도 루고는 바나마 운하관리국의 최신 조정은 수자원에 대한 예방적 관리에 속하고 운하의 전체 통항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선박 적재량에 영향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3년의 극심한 가뭄 속에서 바나마 운하의 화물 운송량은 1,500만 톤 줄었고 선박의 평균 운송 기간은 6일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홍해 정세가 한때 긴장세를 타면서 많은 선박은 수에즈 운하를 피했습니다. 이처럼 두 개의 중요한 항로가 동시에 압력을 받으면서 글로벌 해운은 연료 소모, 보험 비용 폭등 등을 촉발했습니다. 바나마 아시아 전략연구센터 연구원 엘모 미란다는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현재의 감량뿐만 아니며 바나마 운하의 물 상황, 기타 항로와 지연 긴장 정세에 따른 위험 부담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바나마 운하에서 식수 깊이가 줄어들고 통항수가 줄어들며 대기 시간이 연장되는 상황이 동시에 나타나면 해운 기업이 우회 항로를 선택해도 항해 로정이 길고 연료를 더 많이 소모하며 보험과 시간 원가가 오르는 등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수석 시간이면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봐라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은이었습니다.

네, 랩의 핵심 기능은 물리적 차단입니다. 이것은 음식이 공기 중의 미생물, 먼지와 접촉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고 수분 증발을 늦춰 음식의 유통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랩은 미생물의 성장을 완전히 억제할 수 없고 냉장 환경에서 저온 내성 미생물의 느린 번식도 막을 수 없습니다. 네, 랩을 씌우더라도 음식은 여전히 서서히 변질되며 특히 육류와 조리된 음식은 더 그러합니다. 따라서 랩 플러스 냉장고는 장기 보관이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랩의 역할은 단기 차단입니다. 랩을 사용한 후 익힌 음식은 24시간 내에 먹는 것이 가장 좋고 먹기 전에 완전히 덮여야 하며 신선한 육류는 냉장 보관 시 2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전통적인 롤형 랩은 일회용 랩으로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특히 생고기를 감쌌던 랩은 더욱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울 때는 전자레인지용이라고 표시된 PE랩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시고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이라고 표시된 PVDC랩은 짧은 시간에 저온 가열만 적합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랩으로 덮은 후에는 반드시 여러 개의 작은 구멍을 내서 증기가 빠져나가게 하며 동시에 랩이 고온에 중류 음식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PVC랩을 전자레인지로 가열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재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이어지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송미선 씨의 글 흔들리는 나침판의 시대를 보내드리며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천군만마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간 플러스 코너에서는 오늘을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글을 공유하고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유명 영화 작품의 주제곡 네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날이 밝거든이라는 노래를 띄워드리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대통일 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습금형 총서기는 신시대 통일 전선 사업을 강화하는 데서 근본은 당의 용도를 견제하며 전당적으로 상하가 함께 추진하고 관련 부문들이 협동 및 련동하는 사업 국면을 형성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 전선에는 각양 당파와 민족, 계층, 군체, 종교 신앙 그리고 각양 사회 제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각계 인사가 포함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단합시키고 결집시키려면 반드시 강대한 결집력과 영향력, 호소력을 갖춘 강력한 령도적 핵심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통일 전선 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 령도, 특히 당정의 집권적 통일 령도를 시종 견지해야 합니다. 통일 전선 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 령도, 특히 당정의 집권적 통일 영도를 강화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확립을 결연히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결연히 실천하며 통일 전선 사업에 대한 당정의 종단 결책과 포지를 애누리 없이 관철 실시하고 통일 전선의 각 분야의 성원들을 당의 도리에 기밀히 단합시키는 것입니다. 결정에서 대통일 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할 것을 강조한 것은 신시대의 통일 전선 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 영도, 특히 당정의 집권적 통일 영도를 강화하고 당의 의지와 주장이 통일 전선의 재반 분야와 각 방면에서 결연히 관철 실시되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보장으로서 이는 전 국면을 총람하고 각 방면을 조율하는 데서의 당의 영도적 핵심 역할을 도잘 살리며 통일 전선이 시정 올바른 정치적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대통일 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하는 것은 통일 전선 사업의 강대한 법보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중국식 현대화의 추진에 힘과 마음을 모으기 위한 필연적 요구입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은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당과 국가의 중심 과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 전선은 예로부터 당과 국가의 중심 과업을 위해 복무해왔으며 시종 당 사업에서 승리를 이룩하는 중요한 법보였습니다. 현 시기 우리나라는 사회구조, 계층관계, 사상관념, 리구도 등의 심각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 속에서 통일 전선이 직면한 시기와 정세, 통일 전선이 짊어진 사명과 과업에 일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중국식 현대화의 추진을 위해 힘과

0: 마음을 모으는 임무가 더욱 어렵고 막중해졌습니다. 이는 통일전선이 강대한 법보적 역할을 발휘시킬 것을 더욱더 요구합니다. 통일전선의 성문들은 재반 분야와 각 계층에 폭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통일전선 사업은 모든 방면에 관련됩니다. 각 지역, 각 부문, 각 단위들이 모두 당외 인사들과 단합하고 그들을 이끄는 직책과 임무를 착실히 짊어져야만 수량이 방대하고 구성이 다원화된 통일전선 각 방면의 성원들을 결집시킬 수 있습니다. 결정에서 대통일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할 것을 강조한 것은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당의 사명과 과업에 착안해 내린 중대한 결책과 보지로서 이는 전당적으로 통일전선 의식을 강화하고 통일전선적 사고를 수립하는 데 유리하고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의 전 국면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통일전선을 인식하고 통일전선 사업을 잘 추진하여 각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추진하는 강대한 합력을 형성하는 데 유리합니다. 대통일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하는 것은 다섯 가지 관계의 조화를 촉진해 신시대 통일전선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입니다. 정당관계, 민족관계, 종교관계, 계층관계와 해내외 동포관계 조화를 촉진하고 해내외 중화의 아들딸들의 단결분투를 촉진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전면적인 실현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붕의 실현을 위해 방대한 용량을 결집시키는 것은 신시대 애국통일전선의 기본 임무의 중점 내용이며 신시대 애국통일전선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방향과 목표입니다. 다섯 가지 관계는 모두 우리나라 정치 분야와 사회 분야에서 당과 국가 사업의 전 국면에 관계되는 중대한 관계로서 우리나라 기본 정치 제도와 기본 경제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매 하나의 관계들은 모두 어느 한 부문에서 잘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역, 각 부문, 각 단위들이 모두 깊은 중심을 돌려 함께 통일전선사업의 재반 정책과 임무를 구체화해야만 통일전선사업의 체계성, 전반성, 협동성을 강화하고 통일전선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며 다섯 가지 관계 조화를 더욱 잘 촉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통일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할 데 대한 당장의 정책과 조치, 임무와 요구를 깊이 있게 리해하여 통일전선 사업 분야에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주력점과 중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결정에서는 대통일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하는 것을 당과 국가 사업의 개혁과 발전에서의 중요한 조치로 삼아 정책과 조치 면에서 통일전선의 강대한 법보적 역할을 발휘시킬 데 대하여 명확한 요구를 제기한 동시에 제도와 기재 면에서 통일전선 재반 분야의 혁신과 발전에서의 중점 과업에 대해 중요한 포즈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하며 확실히 관철 실시해야 합니다. 민심을 모으고 힘을 결집시키는 통일전선의 정치적 역할을 발휘시키는 정책과 조치를 보완해야 합니다. 통일전선 사업에 대한 당의 통일적 용도를 견제하고 대통일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함에 있어서 관건은 책임제라는 이 고삐를 잘 틀어주는 것입니다. 통일전선 사업 책임제를 완비하여 통일전선 사업에서의 당위원회 및 당원 지도 간부의 책임 내용, 수행 방식, 중점 과업을 명확히 하고 통일전선 사업을 지도부와 지도 간부의 목표 관리 및 곳과 체계에 포함시키는 효과적인 기제를 구축하고 완비해야 합니다. 통일전선 사업 령도소조 운행 기제를 보완하여 령도소조 기제와 통일전선 재반 분야 일상사업 기제의 관계를 잘 조정해야 합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살기 좋은 내 고향.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내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송미 선수의 글 흔들리는 라침판의 시대를 보내드립니다. 어느덧 우리는 걷잡을 수 없다는 말이 일상이 된 시대를 살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새로운 기술, 뒤바뀌는 세계 질서,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 그리고 자연재해까지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너무 복잡하게 변해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것만 같다. 마치 거대한 강의 흐름에 휩쓸려가는 작은 나무 조각처럼 우리는 이 거대한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방향을 잃고 허우적대고 있다. 이 걷잡을 수 없음의 핵심은 가속화에 있다. 과거에는 몇 세대에 걸쳐 일어나던 변화가 이제는 몇 년, 몇 달 만에 일어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정보의 생산과 유통 속도를 광속으로 만들었고, 이는 사회와 문화, 삶

내 방식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의 정보가 사람의 손 안에 들어오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깊은 불안과 소외감을 경험한다. 더욱이 이 흐름은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 우리가 믿어왔던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안정적인 직장, 평생의 직업, 대를 이은 가족과 같은 과거에 당연한 것들은 더 이상 보상되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은 많은 직업을 대체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플랫폼 경제와 비정규직의 확대는 노동의 임의와 안정성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기존의 답변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은 미지의 영역을 헤쳐나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많은 이들은 극심한 불안과 초조함에 사로잡힌다. 뒤처질까봐, 부족할까봐 자신의 모든 것을 쏘아보야만 하는 공포에 시달린다. 누군가는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고 체념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기 바쁘다. 또 다른 이들은 모든 변화의 흐름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끊임없이 자신을 갈아넣는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 뿐 진정한 방향을 찾게 해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을 단순히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보아야 할까?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는 늘 걷잡을 수 없는 전환의 시기를 거쳐왔다. 산업혁명이 수많은 사람의 삶을 뒤바꿨을 때도 전쟁과 같은 거대한 비극 속에서도 사람들은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만들어냈다. 걷잡을 수 없음은 위기이자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이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이 거대한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그 속에서 나만의 닻을 내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것은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은 내면의 중심일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은 가치에 대한 신념일 수도 있다. 속도와 효율을 강조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일부러라도 느림의 미학을 되찾아야 한다. 아무런 의미 없는 바쁨보다는 깊이 있는 사색을, 타인의 시선보다는 자신이 내면 목소리를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는 이 걷잡을 수 없는 흐름을 함께 헤쳐갈 동반자가 필요하다. 개인의 힘으로는 버거운 이 시대에 서로를 지지하고 위로하는 공동체의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가족과의 대화, 이웃과의 소통, 친구와의 공감 속에서 우리는 홀로 맞서기 어려운 거대한 흐름에 대한 저항력을 기를 수 있다. 나는 가끔 황포강 강변에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본다. 그 물줄기는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거칠게 흐르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 흐름을 막을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헤엄을 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혹은 강가에 앉아 그 흐름을 관조하며 그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걷잡을 수 없는 시대는 우리에게 단순히 살아남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더 인간답게, 더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라고 조용히 그러나 간절하게 속삭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흐름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의 삶은 그 흐름과의 끊임없는 대화이자 조율의 과정일 테다.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을, 체념보다는 유연함을, 혼자가 아닌 함께함을 선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경랑 같은 시대를 헤쳐나가는 자신만의 항해술을 익혀나가게 될 것이다.

고사성은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강 족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문화의 장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천군만마입니다. 일천천, 군군, 일만만, 말마로 만들어진 천군만마는 기세충천한 상태를 비유한 말입니다. 진경지는 남조 때 량고소 휴하했던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는 신장이 팔척이나 되고 기골이 장대했으며 얼굴에 수염까지 있어 위풍당당해 보였습니다. 진경지는 각지를 돌아다니며 많은 전쟁을 치렀고 죽는 날까지 량나라를 위해서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병경의 관문을 지키던 진경지는 북위 30만 대군의 침입을 받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진경지의 군대는 7천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적군의 기세에 눌린 진경지의 군사들은 온종일 불안에 들었습니다. 만약 적들이 관문을 넘어 수도를 포함한 각 지역을 점령하면 그들은 참혹하게 백성을 유린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진경지는 태연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군사 계획을 논의했으며 적들의 상황을 살필 때도 두려움이란 찾아볼 수 없이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진경지에게 좋은 방도가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된 군사들은 차츰 불안감을 떨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강대한 병력을 보고도 태연하게 관문을 지키는 진경지의 군대를 본 북위의 수령 또한 자꾸 의심이 들어 쉽게 경거망동하지 못했습니다. 진경지는 쌍방이 대치하고 있는 사이 암암리의 적군의 병력 배치 상황을 파악하고 적을 무찌를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진경지는 군사들을 진영에 모아놓고 작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식사 준비를 시키고 말한테도 여물을 충분히 먹이도록 했습니다. 어둠이 깃든 후에 작전을 시작할 것이 대비해서 군사들에게 흰옷을 입게 했습니다. 진경지는 군사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 동안 적은 병력으로 많은 병력을 이겼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동안 여러 장병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힘을 합쳐 전쟁터에서 큰 공을 세웠다. 적들이 우리를 눈에 든 가시로 여기고 있는 한 이번 싸움은 피할 수 없다. 적들에게는 수만 명의 정예 기병이 있으니 평원에서의 작전은 우리한테 불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적들의 포위망을 뚫은 후 신속히 적의 성을 점령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장수들은 앞장서서 군사들을 이끌도록 하라. 진경지의 말을 들은 군사들은 목숨을 바쳐 싸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어둠이 깃들자 흰옷 차림을 한 7천여 명의 군사들이 북위 군대의 주둔지를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었던 북위군의 포위망을 쉽게 뚫었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적군의 병력이 부족했던 성지를 점령하여 만여 명의 적을 사살하고 대량의 군마와 식량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진경지 군대는 기동전의 방식으로 곳곳에서 적군을 소멸하고 단번에 몇 개 성을 점령했습니다. 당시 북위 백성들은 진경지가 지휘한 군사들이 흰옷을 입고 전장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고 민요를 지어서 그들을 찬양했습니다. 다음은 그 중에 두 마디입니다. 더 이상의 장군이 있을 소냐? 천군만마가 흰 도포를 피했다. 진경지의 군대는 마침내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량고소는 진경지에게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예, 이 이야기는 남사 진경지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천군만마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기세가 충천한 상태를 비유한 말입니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오늘을 살아야 하는 이유. 그 예전에 아빠 어디 가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방송인이나 연예인 아빠가 자녀와 함께 노는 것을 리얼하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딱히 특별한 것도 없는 일상적인 이야기인 듯한데 큰 인기를 얻어 유산 포맷의 경쟁 프로그램도 다수 생겼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화도 내고 밉상짓도 하고 울기도 하지만 대체로 즐겁습니다. 정신없이 노느라고 바쁜 아이들은 또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던가요. 서너 살짜리 아이들과 놀다 보면 어른이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까지 펄펄 날아다닙니다. 네, 감정도 바이러스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파되는 것이라 그런지 즐겁고 기운 넘치게 노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어른들도 덩달아

흐뭇해지고 납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고민 없는 행복한 얼굴을 보면 어리니까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사실 관점에 따라서는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아이들은 지금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5살짜리 아이는 사실 현재 사회적 지위는 무학에 당연히 무직입니다. 네, 공부도 하나도 안 해놓았지, 직장도 없지, 앞으로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준비할 일이 태산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왜 이렇게 즐거운 것일까? 네, 아이들은 현재를 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행복은 현재와 연결되었을 때 느껴집니다. 네, 3살짜리 아이가 자신이 한 살 때 잘못 살았다고 후회하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앞으로 5살이 되면 어떻게 살지 걱정하는 3살짜리 아이를 보셨나요? 네, 아이들은 과거나 미래에 상관없이 현재에 몰입해 즐기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얼굴로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삶에서 현재의 면적이 좁아집니다. 미래의 계획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바뀌고 과거의 추억이 과거에 대한 지나친 후회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행복은 현재와 강력히 연결되었을 때 느껴지는 것인데 미래 불안, 과거 후회에 휩싸이다 보면 해맑은 아이 얼굴을 잃고 지치고 긴장한 어른의 얼굴이 됩니다. 네, 우리 생각의 20%만 과거와 미래가 차지해도 뇌가 행복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20%가 아니라 90%를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채우고 살고 있습니다. 네, 행복한 현재가 모이다 보면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미련,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행복한 현재가 있음에도 후회와 걱정만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네, 잠시 시간을 내어서 주말만이라도 현재에 몰입하는 마음 훈련을 했으면 합니다. 어떤 활동을 하든 미래와 과거가 사라지고 현재 내가 머물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됩니다. 아, 청춘의 푸른 꿈이란 노래를 듣고 바로 음악과 인생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유명 영화 작품의 주제곡 4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들을 첫 곡은 쉰들러 리스트의 주제곡입니다. 네, 이 기악곡은 영화사의 길이 남는 서사적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아카데미 최우수 오리지널 음악상을 수상했으며 반전 테마의 대표 명곡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곡은 바이올린 독주를 메인 선율로 삼아 화려한 편곡을 모두 걷어내고 무겁고 엄숙하면서도 슬픔에 잠기지 않은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구슬프고 길게 이어지는 활 소리는 전쟁 속 무고한 민중의 고통과 몸부림을 섬세하게 묘사하며 선율의 고서마다 연민과 경외감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음악은 용호의 무거운 역사적 분위기에 완벽하게 어울리며 경렬한 항변이 없이 부드럽고 쓸쓸한 선율로 참상을 기록하고 희생사를 기억합니다. 네, 영화의 구원서사에 올릴 뿐만 아니라 영화의 범주를 넘어 인류가 전쟁을 성찰하고 평화를 갈망하는 상징적인 선율이 되었습니다.

네, 이 곡은 라이온 킹의 주제곡입니다. 이 명곡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의 핵심 주제곡으로 아카데미 최우수 오리지널 노래상을 받았고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가사가 없이 오직 피아노 선율만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며 맑고 투명하며 부드럽고 아련한 선율이 강한 영상미를 선사합니다. 느리고 부드러운 리듬과 섬세하고 생동감 있는 음표는 주인공 1900이 소녀와 우연히 마주쳤을 때의 풋풋한 설렘을 생생하게 재현하며 첫눈에 반한 기쁨과 스쳐 지나간 아쉬움을 품고 있습니다. 화려한 기교를 배제하고 가장 간단한 화성만으로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련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단순한 련의 테마 음악을 넣어 주인공의 세속에 얽매지 않은 순수하고 자유로운 삶의 태도를 비추며 고독과 부드러움이 어우러져 듣는 이를 힐링하고 감동시킵니다.

그때 이 익숙한 선율 서머는 키쿠지로의 여름의 주제곡입니다. 네, 서머는 히사시 조가 작곡한 대표 힐링 음악으로 영화 키쿠지로의 여름 주제곡이며 대중들에게 가장 익숙한 영화용 기악곡 중 하나입니다.

내 피아노를 주선줄로 삼아 밝고 경쾌하며 따뜻하고 생동감 넘치는 선율과 가벼운 디듬이 매미 울음소리와 저녁바람, 햇살이 가득한 한여름 풍경을 단번에 떠올리게 합니다. 감정의 변화가 풍부한데 시작은 경쾌하고 힐링되었다가 중반은 잠시 가라앉으며 성장 과정의 좌절과 방향을 표현한 뒤 다시 밝은 분위기로 돌아와 부드럽게 취하며 앞으로 나가는 삶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영화의 플롯을 넘어 불안을 달래고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대표 힐링곡으로 따뜻한 생명력을 지닙니다. 무거운 분위기 없이 오직 순수한 아름다움과 부드러움만 담고 있어 방송 마무리곡으로 최적화됩니다.

0: 네, 오늘 다가족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정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김홍아입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감에서는 먼저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신시대의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당의 총체적 방략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중국행 코너에서는 태극의 아름다운 수상 동네 광부를 소개해드리겠고 감동 중국 시간에는 광동성 모명시 귀자진 중화촌 당지부 소개이자 초민위원회 주민 류무용

0: 담동 중국 시간에는 광동 송 모명시 귀자진 중화촌 당지부 소기이자 초민위원회 주민 류무용 방의 이야기를
1: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신시대의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당의 총체적 방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리용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신시대의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당의 총체적 방략을 견지하고 관철해 양안 관계에서 주도권과 주동권을 확고히 잡고 조국 통일의 대업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총서기는 양안 관계의 시대적 변화를 전면적으로 파악해 대대만 사업과 관련해 일련의 새로운 리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과 중대한 정책적 주장을 제기하고 일련의 중요한 론수를 발표했으며 일련의 중요한 지시와 회시를 내려 신시대의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당의 총체적 방략을 형성했습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 통일을 실현하는 최신 리론 성과로서 민족 부흥의 위대한 행정에서 조국의 완전 통일을 실현하는 시대적 명제를 과학적으로 해답해 중대한 역사적, 리론적, 실천적 의의를 가짐으로써 신시대의 대대만 사업의 근본적인 준칙과 행동 강령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첫째,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의 완전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서의 필연적인 요구로서 그 누구도 그 어떤 역량도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대만 문제는 민족이 약하고 흩어진 상황에서 생겼기에 반드시 민족의 부흥과 더불어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목표와 조국의 완전 통일을 실현하는 목표에 더욱 접근해 있고 더욱 확고한 신심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국의 통일은 막을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며 시대와 정세, 정의는 모두 중국의 완전 통일의 실현을 지지하는 역량의 편에 있습니다. 둘째, 평화적 통일, 한나라 두 제도는 우리가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방침으로서 양안의 통일을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대만 동포를 포함한 중화민족의 전반적 리익에 가장 부합되며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가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선차적인 선택입니다. 이는 대만의 현실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일된 후 대만의 장기적인 안정에도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실현 형식은 대만의 현실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양안 각계의 의견과 건의를 충분히 받아들이며 대만 동포의 리익과 감정을 충분히 배려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 최대의 성의와 최대의 노력으로 평화적 통일의 전망을 쟁취하고 두 가지 제도의 대만 방안을 실무적으로 모색해 평화적 통일의 광활한 공간을 마련할 것입니다. 셋째,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과 구이

이 공동인식을 견지해야 합니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은 양안 관계의 정치적 기초입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구현한 고이 공동인식은 양안 관계의 근본 성격을 명확히 확정하였는 바 그 핵심은 양안이 하나의 중국에 속하고 공동으로 노력해 국가의 통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는 대만 각 당파, 각 개별, 각 계층 인사들과 양안 관계 및 국가 통일과 관련해 심층적인 협상을 폭넓게 전개하도록 적극 추진하고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 행정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고위 공동인식 및 그 핵심 요지를 왜곡, 부정, 모독하는 그 어떤 언행도 결연히 반대해야 합니다. 넷째,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과 융합적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위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기반을 공고히 하고 심화시키며 관련 제도적 배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대만 동포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그들에게 복지를 마련해주고 양안의 여러 분야에서의 융합적 발전을 계속 심화하며 솔선적으로 대만 동포들과 대륙의 발전 기회를 공유하고

0: 옹등한 대우를 점차 실시하고 동포와의 혈육의 정과 그들의 복지를 증진하며 량안이 공동으로 중화 문화를 고양하도록 추진하고 량안 동포들의 마음의 일치를 촉진하며 량안의 운명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다지고 평화적 발전에 튼튼한 기반을 다져나가야 합니다. 다섯째, 외래의 간섭과 대만 독립 분열 책동을 결연히 분쇄해야 합니다. 대만은 중국의 대만으로서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의 내정이므로 그 어떤 외래 간섭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외부 세력이 대만 카드를 내세우는 것을 결연히 반대하고 그 어떠한 외래 간섭에도 결연히 반격해야 합니다.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분열 세력은 조국 통일의 가장 큰 장애입니다. 그 누구든지, 그 어떤 조직이든지, 그 어떤 정당이든지, 그 어느 때든지, 그 어떤 형식으로도 대만을 중국에서 분열시키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법에 의해 대만 독립 완고분자들을 엄벌하여 대만 독립 분열 행위에 그 어떤 공간도 남겨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고 절대 공약하지 않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류하는 바 이는 외부 세력의 간섭과 극소수의 대만 독립 분열 분자 및 그 분열 활동을 겨냥한 것으로 절대 광범한 대만 동포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부득이한 상황에서 내리는 최후의 선택입니다. 계속 비평화적인 방식과 기타 필요한 조치로 외부 세력의 간섭과 대만 독립 중대 사변에 대처할 준비를 충분히 잘해야 합니다. 그 목적은 근본적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전망을 수호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 행정을 추진하려는 데 있습니다. 여섯째, 대만 동포들을 단합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함께 이루어야 합니다. 대만의 전도는 국가의 통일에 있으며 대만 동포의 복지는 민족의 부흥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의 꿈은 량안 동포들의 공동의 꿈이며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대만 동포들의 동경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량안은 한 집안이라는 리념을 견지하면서 대륙의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처럼 대만 동포들에게도 복지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대만 동포들이 통일이야말로 복이고 대만의 최종 귀착지이며 대만 독립은 재앙이고 막다른 골목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역사의 흐름에 순응하여 민족의 대의를 고수하고 조국 통일과 민족 부흥의 행정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1: 네, 김학봉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총국행. 오늘 이 시간에는 태국의 아름다운 수상 동네 광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부 고진에는 요관 여성이 맑은 물에 안겨져 있고 물 위에는 무성한 련꽃과 갈대가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합니다. 2000여 년 전에 형성된 동네 광부는 1000여 년 전에 수나라 때 벌써 큰 규모로 토성을 쌓았고 500여 년 전에 명나라 때 벽돌로 성을 거쳐 쌓으면서 내 성문 밖에 옹성을 신축했습니다. 광부의 큰 거리 대가 네 갈래, 작은 거리 수가 여섯 갈래, 골목 72 갈래 속에서면 회색의 벽돌과 청색의 규화가 어젯날의 보나함을 보여줍니다. 일명 광평부성으로도 불리는 광부 예성은 부지 25만 평방킬로미터의 영년 늪지대에 위치했습니다. 높이 10m, 두께 8m의 성은 네 성문에 성루를 쌓고 성의 뇌귀통에 강루를 쌓았습니다. 또한 네 개의 성문 밖에 옹성을 쌓아 군사적 용도를 부각시켰습니다. 단 성루와 강루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성과 해자만 오늘날까지 남아 내려옵니다. 부지 1.5평방킬로미터의 광부청은 거리와 골목이 얼기설기하고 상가가 밀접해 전혀 없는 번성을 누렸고 그로부터 총휘소원과 문묘대전, 흥룡담, 장원로, 태화담 등 많은 역사유적들이 오늘날까지 남아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곳에서 전설로 전해지던 천여 년 전의 동굴 두건독 운병동이 발견돼 인기입니다. 당조의 두 번째 황제인 리시민이 이곳에서 두건덕과 싸울 때 두건덕이 많은 병력을 과시하고서 성밖과 성안을 연결하는 동굴을 파서 군대를 몰래 오고 가게 하면서 리시민에게 군사가 많음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옛 동네의 동쪽에 위치한 홍제교는 웅장한 모습으로 왕정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천년의 유관 역사를 자랑하는 이 다리에서 최근에 고대 생물 화석이 발견돼 문화적 함유와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광부는 옛적에 꼬불꼬불한 온재라는 의미로 공량으로도 불리웠습니다. 맑은 물에 거꾸로 비낀 예술원 성은 물로 인해 더욱 수려하고 빼어나고 그로 인해서 광부는 북국의 소강남으로 불리옵니다. 영년 늪지대 가까이 가면은 저 하늘 끝까지 맑은 물이 넘실대고 물에는 푸른 수초와 붉은 연꽃 그리고 그 우러는 갈매기가 날아옵니다. 배가 다닐 수 있는 이런 물은 수심이 깊고 물길이 복잡하며 갈대가 모성해 쉽게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공중에서 이 늪지대에 내려다보면은 물길과 갈대밭이 번자치로 태극이라는 글자체를 형성해 현지인들은 이 늪지대를 태극의 미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광부는 또한 태극권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양식 태극권과 모식 태극권의 창시인 양로선과 모양의 생가가 모두 이곳에 있고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 개의 정원을 가지고 현지 부자 가문의 호화와 규모를 보여주는 모양의 생가는 주요한 건물이 완정하게 보존돼 종전 문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양식 태극권은 시원스럽고 모식 태극권은 교만한 것으로 종평이 나 있습니다. 부드러움으로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움과 강함이 함께 어울리는 태극권은 살아있는 조각, 움직이는 음악, 시적인 지역으로 비유됩니다. 양식과 무식의 태국권 학도들이 내외에 가득함으로 인해 영년은 태국권의 고장으로 명명됐습니다. 광부 문화는 옛 동네의 유관 역사와
높은 위상에 의해 더 풍부해집니다. 사자성구 모수사천의 주인공인 모수의 무덤도 이곳에 있고 오진날의 련병장에서는 군사들의 함성이 들린 듯하며 총위 서원에서는 그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흥룡담에서는 륙사의 파도소리가 울립니다. 지금까지 태국의 아름다운 수상 동네 광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세계와 만나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감동중고 오늘 이 시간에는 광동성 모명시 귀자진 중화촌 당지부 소개이자 천문위원회 주민 류명방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7월 14일 저녁 CCTV에서 방송된 감동중국 2025 올해의 인물 시상식에서 광동성 모명시 귀자진 중화촌 당지부 소개이자 천문위원회 주민 류명방이 감동중구 2025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목원 용인은 생사를 가르는 한밤중에 긴급 대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녀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일을 하면서 이미 많은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생사는 이미 뒤로 한 채 움직였을 뿐입니다. 2025년 6월 15일 새벽 제1호 태풍 나비가 접근할 무렵 료명방은 빗속에서 순찰을 돌다가 산골짜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누른 흙탕물로 되어 있고 그 속에 자갈까지 섞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이상을 감지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빗물이 아니다. 산사태의 전조일 가능성이 크다. 그녀는 즉시 말 가무들과 함께 산기슭에 살던 주민 57명을 산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이 긴급한 대피는 이후 교과서적인 재난 예방 및 대피 사례로 평가받았으며 전국 응급관리부는 이를 전국 기층 재난 예방 모범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몇 시간을 다투는 한밤중의 대피로 마을에는 사망자와 부상자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침착한 대응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는 마을의 재난 대피 교육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는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비가 오는 동안에는 순찰을 돌며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확인하는 것이 이미 생활 습관으로 되었습니다. 평생 이어온 이러한 배움과 실천이야말로 교과서적인 생명 구조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위험이 지나간 뒤에도 료명방은 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흘 동안 계속 대피소를 지키며 주민들의 숙식 문제를 챙기고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진 강 행군 끝에 심한 감기에 걸렸지만 끝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집 역시 이번 재해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친척과 지인들이 잇따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지만 그녀는 괜찮다는 짧은 말만 남긴 뒤 곧바로 외지에서 일하는 마을 주민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마을의 피해 상황과 주민들의 안전을 알려 몰리는 가족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훗날 그날 밤을 다시 떠올리며 그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사실은 무서웠습니다. 날이 밝은 뒤 눈앞에 펼쳐진 산채태의 참혹한 모습을 보았을 때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친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주민들의 안전만 있었습니다. 모든 두려움은 어깨 위에 놓인 책임감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한 할머니는 료명방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려 깨워주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어디로 또 밀려갔을지 모른다. 그 말을 들은 그녀는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주민들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큰 보람이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수많은 찬사가 이어졌지만 오늘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기층 간부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른 간부였다 해도 모두 똑같이 앞장섰을 것입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말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산당원입니다. 주민들의 생명이 저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산홍수와 산사태는 중어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산비탈은 깊게 갈라졌고 집들은 무너졌으며 논밭은 두꺼운 흙더미에 뒤덮였습니다. 지질재해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종하촌은 전면적인 재해복구와 재해방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지질 전문가들의 지도 아래 마을 뒷산에서는 방호지방과 배수로 정비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됐고 두 개의 견관 웅벽이 산사태 위험이 큰 비탈을 단단히 지탱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공중 하나까지 반복해서 확인했고 시공업체와 수차례 논의하며 공사기간을 단축하면서도 품질은 절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산사태 이후 마을 주민들은 비만 오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민 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마을 뒤쪽 지방이 하루하루 완성되는 걸 보면서 모두가 비로소 마음을 놓게 되었습니다. 집이 파손되거나 무너진 주민들의 재건축도 보수 절차가 매우 복잡했습니다. 료명방은 관련 행정 업무를 스스로 도맡았습니다. 집집마다 찾아가 필요한 서류를 모으고 진정부와 마을을 수없이 오가며 지원 신청을 대행했고 보수와 재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전 과정을 직접 챙겼습니다. 덕분에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황폐했던 산비탈에 다시 어린 나무가 심어지고 연두빛 채싹이 돋아나며 무너졌던 도로가 다시 연결되고 마을이 예전처럼 깨끗한 모습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과 숲은 마을의 뿌리입니다. 고향이 다시 안전해져야 비로소 농촌 진흥도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장마철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료명범과 같은 수많은 기층 간부들은 비를 맞으며 룡남의 산골길을 누비고 있습니다. 폭우는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뒤에는 무사히 우기를 보내는 수많은 마을이 있고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가는 수많은 주민들이 있습니다. 지늘게 묻은 바짓단을 톡톡 털어낸 그녀는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다시 마을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박물관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촉수기념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도촉수기념관은 귀주총 준희씨 습수현 도송진에 자리해 있습니다. 1935년 1월부터 3월까지 로홍군이 약 4만 명의 병력을 끌고 적군 약 40만 명의 포위 추격을 피해서 그 일대에 붉은 물결, 적수를 네 차례 건넨 바로 그 역사적인 조난점이기도 합니다. 기념관은 2007년 7월 21일에 정식 개관했고 7710평방미터의 부지 위에 3659평방미터의 전시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도촉수 전투의 용족 기지로서 지금도 마을과 강변의 풍경 속에 그 발자취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기념관에 들어서면 먼저 웅장한 대침 한복판 홍군 전사가 적수를 건너는 모습을 형상화한 거대한 동상 군상이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동작은 단지 하나의 조각이 아니라 적의 추격을 뿌리치고

사람들이 활약상을 집중 조명한 별관. 귀주의 자연 지형과 적수 강변에서 벌어진 수차례 교전의 현장을 재현한 체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45명의 대표 뇨전사들의 사진, 유물, 구술 기록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도적수 전투는 단순히 강을 네 번 건넜다는 기상 때문이 아니라 홍군이 닫힌 경로를 뚫고 기동과 결단으로 역전을 이룬 전략적 대전환점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당 지도부는 내부적으로도 소수가 다수에 복종한다는 전통적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위기 앞에서 신속한 결정과 기동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최근 이 기념관은 전시만이 아니라 말하고 듣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뇨홍군 이야기 대회, 사도적수 이야기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방문객과 청소년들이 현장 전개 이야기식으로 직접 참여하게 합니다. 또한 디지털 VR 전시, 청소년 대상 해설팀 운영, 온라인 생중계 강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역사적 기억을 전달해서 공유로 확장한 좋은 사례입니다. 오늘날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지형을 바꾸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은 여전히 여운을 남깁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지혜 있는 뒤집기,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뇨전사들의 삶을 통해 잊혀진 이야기가 가진 힘, 목소리를 낼 줄 아는 기억의 가치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사도적수 기념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성방원이 불러드립니다. 동년.

0: 길을 제대로 닿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0: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화려함보다는 담백함으로, 거대한 무대보다는 일상의 한 구절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주는 가수 모불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94년생인 가수 모불력은 간호학 전공의 대학생이자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실습하던 시절 밤마다 작곡 노트를 꺼내 하루의 피로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수로 옮겨 적었다고 합니다. 그의 음악은 바로 그 일상 속에서 태어난 것이죠. 2017년 오디션 프로그램 레일의 아들에 참가하면서 단 한 곡 시름을 덜다로 전입을 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과 고요함 그리고 위로가 있었습니다. 가사 중 한 잔은 아침 햇살에 또 한 잔은 달빛에 바친다. 이 글귀 하나로 수많은 청년들의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이 노래는 화려한 편곡 대신 단순한 기타와 피아노 선율로 도시 속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무게와 묵묵한 인내를 담아냈습니다. 그의 가사에는 가난이나 외로움이라는 단어 대신 그저 사랑하는 사람의 고단함이 조용히 흐릅니다. 이 곡을 쓸 당시 그는 밤늦게 병원 앞 골목에서 혼자 맥주 한 캔을 마시며 자신이 느낀 세상과 외로움을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용담보다 조용히 버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이 노래가 발표된 후 SNS에서는 이 노래는 내 인생을 리해해주는 친구 같다는 댓글이 수없이 달렸습니다. 어떤 이는 이 노래를 듣고 퇴근길 버스에서 울었고 또 어떤 이는 밤새 가사를 베껴 노트에 적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래 시름을 덜다는 평범함의 위로가 가진 진정한 힘을 보여준 곡이었습니다. 이 아래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곡은 나 같은 사람입니다. 나 같은 훌륭한 사람은 찬란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어째서 20해를 지나도 여전히 인파 속에서 떠돌고 있을까. 노래 중 이 가사는 오늘 살아가는 젊은 시대의 흔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모부력이 막 데뷔하던 시절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가감없이 쏘내려간 자전적 곡입니다. 그는 노래는 내 일기장과 같다고 말했죠.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답게 살아가면 된다. 이 단순하지만 진한 메시지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특히 그는 이 곡을 부를 때마다 마이크 앞에서 눈을 감고 가사 한 줄 한 줄을 말하듯이 읊습니다. 그 순간 관객은 그와 함께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콘서트에서는 함성보다 조용한 눈물이 더 많았다고 하죠. 그는 자신을 화려하지 않은 음악인이라고 부르지만 그가 건네는 목소리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진솔함과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인생은 때로 외롭고 버겁지만 그래도 노래할 이유는 남아있다. 내 아래 노래 나 같은 사람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가지라. 테니웬 와인에 그토르 호르지렉텐 볼타란 웬 와이겔렘 하일하란 타이스하리 홍돌 바라드헨 와스위드만 그린 헤모스 알라라리 올스 인문드스 리에 홍다이스 드루테

0: 산도 렛라한 대치가위야 대문 天长君头是本 天天탈록지여슬레몬 아래베너르네 타이스기 예레텐슨어슬벌겐 헤르메토 天长君 음하일란 타이스두르속득슈 아따발 天长君 외로와이 얼니게 저글함을 울라른 만에 으갈 알딘 울크르둘 울센 타이스 리홍 자르른 버슨 운에헤 만에 피안 어벅든 으벅더드신 우여산 우셜테야슨 헤나겠지 은와 지리발 가득시 억딘 자두를 말아 이하드개월 타이스 리홍 리롱 나린 호륵 조약의 월 예린 지가리들 어느 여러분 나줘해 헤르헤르 헐게 여우코이나 두르군니 이질레나 두르슬구가 아슬라 두렛 이진이 벌 원웅공들이 헤라 냥냥벌 한산벌들이 임가토와 타이스 리홍벌 만약에 둘이 이르제 두근 리롱 한산야스님부터와 은워치를 자들어 봐서 세는 초원 먹은 애름 보네 이후 자 흔공은 희치와 가득시 늪들을 돌아가 헤마바 타이스 리홍니 허집들린 하는 토순 그득 느리기 우엇 그린 장뜻은 혹틴 여설 볼 캐리 유한와이네 그르뚜르 사고갓 바락 늑질린 혹차 벌보 유한와이 헬게나 비든 알꼬르 열 침어렛 월텐 황후 구이프이 냥냥 날 엘가지르 배의 성스와소 으브리 부이민 타이스 타니기 후르거지 어신스고 한마봐 은혜 후 늑질린 혹찬두르 타이스리홍 비척 칠긴 을듬미 벌스트르치 웬와이네 후흔 텐수위화 박나스네 후문돌단 으라 처가루에 타이스긴 드릭터 일만 허일 흥문 어떡 쉬룩
1: 흘레이찬
0: 빌백 비치기기 비치만 혈진 으르뜸 비치기 소랄찬 이홍 타이스 들호흘
1: 녹가 내리얏
0: 이질이신 다섯에서 조회 이홍 스마할 텐수의 화기 우지힛 하룬 나라는 데셔르드부시 하룬 이수구에
1: 해치라
0: 하도 수는 셀 흔들 우리 역드부시 셀 티숙구에 우주찬
1: 그래헬
0: 터머리 흩인 도로맹은이 흩인 망래
1: 벌물 옛내호
0: 셀흔 후흔 텐수의화 봤다 타이스로가 이질이신 닥뜩뜨니 우잔
1: 옛와이긴 해날 타우실
0: 니긴 우들 으른 후르 테리 옛와이들
1: 우라른 옛와이 상상이
0: 에두가 타이스
1: 리홍
0: 만을 쪼나 베나틀린 버섯 흠은 올잡스누와 야갓 미래의
1: 후흔
0: 수맹가지를 드직대 어서 타이스기 등허를
1: 짓습니다 은하라밭 우침번 요나르구의 사분도를
0: 야구마이가 탁토와 유르갈로구의 벌바서 이러등이 좀 올쳐야겠지
1: 은하헬
0: 미래인 텐소유하바사
1: 니겐
0: 우르끔 포인트는 허문에 배들대 둘 우석든
1: 돌단 Ochtoga, Pietli, Ochitor, Waltian ties of the bath,
0: mini, ini, numsun, Ushokten,
1: Pietli, Havaltohe,
0: Hoyer, Humun, Ejilition, Tatakten,
1: Tolan,
0: Inigable, Waltian ties of Oracle Vaso, Hedgeminutri,
1: Hedgehat, and then Hakan Turton, Tenektan.
0: Oh, Pizar, he's an
1: Udan, poor Hazar Havaran.
0: Paul, I think, Utterton,
1: Pietnar, Poke,
0: Turton,
1: Tenektan.
0: Haftazar is in Halakot, Hathriyar,
1: Havarat,
0: Harchartin,
1: who would follow us, Han
0: Turton, Tenek, Chuck Waldo, Yerstin, Mere.

세무나 세체고의 화리기 알든데 대적질과 사문흥운들 사문흥운 어째라도 흰 홀랩을 살라대쇼 못된들 까민 호등 두질진 애들림쇼 늙은 나라 탐수인 흘새누이기 섬세한 태누엔 와인의 산난들 오늘 니 죽는 야부들대 니긴 왔더래 태누엔 와이 타이석이는 어제이 타이석돌 여센지가 태누엔 와이버리지 알테나서 타이스다든 아델게르돌 오르지란 니큰 진리 벌티무 미니 후헤네 텐토이와 아르벤돌벤 나셀게 아르벤어르네 타이스다든 아르브네그 나셀게 비치그 사야리 소르렉센 네르쿠님 돌다란 미미후니 타이르타 우르샤체르든 구군인데 옐데 부돌레겐 콜베볼볼 아 타이르

오른 톡토와서 양으로 가겠지. 외군이 성사 타이스 캔수요와 이인대 따슬 죽슨 뭐가 드러후 흥흥에 우뜩 서야 웅거 주스 오른 후 아이호 은혜할 홍진 진도를 냅다 예뜩 믹만도를 셸그릇슨 은혜할 이흐틴 도트리 겟 겔은가 홍진 도트리 서부탄 미래 타이스 이너간 담으로 해볼 히도르 텐부 부근 은퇴 타라스 이르만 타이스들 디헨디헨 힐 히도르 타이스 해치르 내구르는 올라볼자다 아예 아르빈득은 낫대 훈하르 달해바나 히르보 듣지 도태여 훌리안 아 히도르 올라란 예나 바이를 어다발 텐수이화 호흔에기 타이스들 볼 오른 턱다와 스위 턱득은 드루드레 타이스 리홍 발벌 수이 워파우 워스칼린 아이오라스 흘들드 발악치 으르뜨는 더발기 보트네차 가라가가 텐수이 화둘 오르긴 불그르치 발간 오키둘 텐수이 화 호흔에 로긴 잡지 멀토 셋째 알든 빌중이 발 타이스둘 오르긴 불그 발간 샹근스라제 허여 하면 오르긴 불흑 세레샷 아다발벌 포인튼 타이스 텐수유화 웅가 주스네 탱라 택센 오뜩서열이 소레샷 은하 후 가지라 오단 우드르 사욕심 미니

0: 가둬질래? 헐라 헐라 벌거차 하버남린 질긁은 예헌 하릭든 세임디 하네 타이스 리홍다 저블릉이 항시 잡사라 하진의 택스는 협의율을 열어 편찬균의 세흥인 편수화로가 오락 턱다 득든쇼 아라띠흐 부즈테일에 알레설라볼모차 본냐르후든 타타테이블 예르하몰라 다르든다 볼든 타이스 리홍다 저블릉이 함시지 야따라 월긴 탭센 위르겔을 텐수이화대 오륵 턱디 질레니 우넬 알등에 대태 확치치기 척칠 척든 딜란 아르궁극은 그건 지레 돌센 허약을 댕기지 오르르게 턱레니 天元外呢 니게헨 헤즘 앞슨 타트부르흐나르 비디가 늠네헤나로이 등길던 헤른 다벤 낫게슈 니긴 바이로이 흐마호 늑대 타트부르흐나르 베바이 아린 치치께 나르돌 소갓 에나르밤 박은 우여선 으아그치건 우엘에발앗 운친 벌치 태우네외 에르투스는 삼야레 흐문우엘에발앗 아르띤돈 바다고이치 겨름칠치 엠드랏 텐 외르와이네 호레라스 바다고야살 회볼 흘리 아르뿐 담은 나스테우이드네 텐 외르와이 벌벌 시북친 야화나랍제 호렌다나 해좀 알뿐 내면 나소리인 은하호 바이로이 그득 호은 웅가조스 부이가들 우리헨 바스초 개흘대 세헨 벌다란 타우시 은하 디헨디헨 은후르 유엔와이도 힐제간 박 하튼 벌건 텐장주나제 야드급을 타우시 헤나르 능 인 홍직스 저 나사난 훈더 업친대 벌만친 디헤지 흠군 옥 운드진 잘깃 딜회 벌흐든 돌단 바이루에게 벌벌 타투벌 흔하러 벌건 텐장준 벌 아만 그두가 네문 언 벌조해 끈 흔하러 바이루이 달로 부가 타창구에 흩든 최진두라해월 텐창준
1: 외나와이
0: 우들부르리 역해나라 타우실긴 드릭터 매갓 뺀뺀득 바이루이긴 드릭터 이리후
1: 돌단
0: 은해나라
1: 바이루이
0: 이건 어때?
1: 우리에게 헨
0: 자르드 야사라니 흑디
1: 당월란
0: 깨지거리들
1: 테란
0: 알자 매매긴
1: 가게라
0: 자세 침글주 테란 쥐부리인
1: 세헨
0: 자로 주띠 우지주
1: 바하르득
0: 매매히
1: 같으네
0: 이건 어때? 들간 뚫어서 갓 우르끌 주간 잡은 것일래 눈 텐샹광 토스꾼에 바로 꾸는 구주들 배가 샹유엔 와이긴 허바군 샹링 긁는 배득
1: 샹링
0: 혈나시기 흐들들 흔하를 바스팔오대 바이 사투아훈 팀볼 은하로
1: 로그니다 팀이샤
0: 샹링 그득 흐문
1: 비라
0: 비만 티딜웨 걸치로
1: 우터 뿌리 자세 자란 질럭 발못 아르디게 총로란 너들은 얻은 벌었으니 뭐 집스턴 얻은 벌었으나 앞 사모 대답이 뭐 깨져가리기 대략 양내 후려는 거를 얍다가 양질한 바식이 납다가 나든 나디 조스 무리첫 세흔 세흔 잇 빌어둣대 썩는 나단 비루꾀 벌무스테르 라오게 왔사 이미라 검디 죽고 흐물어 니글 웃들 질릉을 알띠 따보네 잠조베라들 니글 익 매매이는 부승네 음문어들베 우흥들베이대 우네알 알드문인 자스침물란 들꾼두른 자스갓 어긴 잠깐 내고는 원한 잠깐 예레가란 운들을 부인 내린 노로 주얼은 불흑지 세길 낙선 니근 에날 잘 구슨 낙네 삼와 그간 돌아서가 지구이세는 야 희부잔 샹링 홀에게 아마 앙에간